0: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1: 네. 아.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감포가 자랑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네.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생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0: 아, 이것도 지금 말리고 있는 거
1: 말리고
0: 같은데?
1: 있는 거지. 아. 뭘 것 같아?
0: 쥐치는 아니고.
1: 쥐치 아니지.
0: 그 얘는 뭐지?
1: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먹기 편한 거.
1: 아, 역시.
0: 가시 없는 거. 가.
1: 자.
0: 미.
1: 아. 감포가. 아,
0: 가자미도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1: 그럼, 그럼, 그럼. 아. 반건조. 꾸덕꾸덕해지기도 하고 맛도 오르고.
0: 그쵸.
1: 너무 좋지. 그래서 아. 감포항이 네. 가자미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구입니다. 온 김에 예. 좀 이따 이제 제가 가자미 식사를 좀 대접하긴 할 건데 어?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0: 그냥 먹지 왜?
1: 조금 일도 좀 하고.
0: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1: 약간 체험 삶의 현장처럼.
0: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십니까?
0: 예, 이제 좀 잠깐.
2: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들부터 네. 사업자가 1980년도 사업자입니다.
1: 1980년?
2: 네네.
1: 오래 하셨구나. 네, 아,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그렇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아~ 부모님 아직 계시고.
0: 그럼 그때부터 하신 거네요?
2: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사업자를 하신 거예요.
1: 가자미 배가 몇 시쯤 나갔다가 몇 시쯤 들어와요?
0: 아, 그래, 궁금하다.
2: 경매가 5시 반부터 시작인데.
1: 아, 가자미 경매가?
2: 네, 5시 반에 물건을 경매 볼 수 있게끔 업판장에 풀어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0: 그러면 가자미가 사실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2: 네네.
0: 간포 가자미만의 뭐, 맛있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0: 유명하잖아요. 네.
2: 저 방식이 이제 저인망이라 해서 이 그물에 이렇게 그 고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끓어서.
1: 끓어서?
2: 네, 끓어서 고기가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거죠.
1: 아, 스트레스 없고?
2: 그렇죠.
1: 상처도 안 나고?
2: 그렇죠. 상처도 없죠, 그러고. 아. 살이 안 빠져요. 기름도 막 차있고. 아, 네. 아니, 저 방식이 틀립니다.
1: 그렇구나. 네.
0: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손질해가지고.
2: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앞뒤로 생선이 이 거물 표시가 없잖아요. 전혀. 아, 거물 태가 없어요. 거물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예.
0: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손질한 다음에 네. 저렇게 이제 손 바로 저렇게 건조하는 것 같은데.
2: 네.
0: 시간이 얼마 정도
1: 걸려요? 얼마나 말려요?
0: 네, 어떻게.
2: 크기에 따라가 틀린데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하루 반나절. 이거 반건조예요, 반건조.
1: 아, 반건조.
2: 네, 구이나 조림이나 할 수 있게끔 아. 반 희득하게 네. 꾸덕꾸덕하게 네. 말리는 거. 그다음에 그... 지금 저 발등에 널린 거는 네. 한 지금부터 한 3일, 4일 말려야 돼요.
1: 아, 큰 거는 더 말려요?
2: 아니요, 저건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건데? 거예요, 저게. 저거는 이제 바짝 말려서 조림용, 반찬용 그...
0: 아, 예. 이 해풍에 또 말려야 그렇죠. 이게 또 제맛이 나는
2: 예,
0: 거니까.
2: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저 오배우를 네.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시켜요.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좀 시켜, 해.
0: 같이 해요, 할 거면. 네.
1: 뭐 얼른 일을 해야지.
0: 그럼 우리 한번 널어봅시다, 널어봅시다.
2: 맞아. 발타에 한번 넣는 걸로.
0: 네. 우리 한번 직접
2: 시키는 걸로.
0: 네. 네네.
1: 어, 근데, 네. 어우, 야.
0: 자, 갑시다. 아, 나 진짜.
1: 가자미 운전수.
0: 목포에 있을 때도 안 해본 건데. 사실 널어본 기억은 있긴 해요.
1: 아, 그래?
0: 응.
1: 근데 어디가 잘 어울리나가?
0: 잘 어울리나가?
1: 아, 여기다가?
0: 네. 아, 여기다가. 아, 아, 네. 여기다가. 아, 네. 네. 도착했습니다.
2: 도착했습니다.
3: 제가.
0: 이렇게. 이야. 아, 이제 이거를 하나씩 펼치면서.
2: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1: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2: 네, 이렇게.
1: 아, 배부분이 위로 가죠?
2: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오케이. 여기에 이제 내장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1: 네네네.
2: 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1: 네네.
2: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1: 아,

0: 그래야 아, 안, 바람이 들어.
1: 그래야 안쪽까지.
2: 그렇죠, 다 마르죠. 예. 안 그러면 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아... 내장은 다 빼냈지만. 아. 예. 하늘, 배가 하늘로 보게.
0: 배가 하늘로.
2: 그리고 요 지느러미가 안 붙게끔. 건조가 되면 요래 붙거든요, 서로. 아. 찢어져요, 상품에.
0: 아, 서로 붙지 않게끔. 예.
2: 그, 요렇게 머리를 맞춰서. 오하열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렇게.
0: 아니, 되게 미남이야, 여기. 가재미가. 괜히 생선 막 상처날까 봐 조심하게 되네. 그러니까.
1: 아, 근데 살이 두툼하다.
0: 두툼해.
1: 네, 느낌이.
2: 이게 생생하다는 게 살을 눌러보면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1: 그러니까. 아, 그러네. 네.
2: 이거 회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거예요.
0: 단단해.
1: 네. 네, 단단하고. 네.
0: 알 잘 말라라.
2: 잘하시네요.
0: 왜 이제 목포 출신하니까요. 네.

0: 이거
1: 뭐야?
0: 이 바다를 보면서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1: 지금 바로?
0: 네, 바로 지금 바로 새로 온 겁니다.
2: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
0: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1: 진짜, 저는 저거 추천.
2: 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1: 아, 신선하다는 게 이런, 네. 이런 겁니다, 진짜.
2: 저거 추천도 맛있어.
0: 맛있죠?
1: 아, 이것도 직접 배합을
0: 해서. 네, 그렇죠.
2: 아, 너무 맛있어.
0: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다 드시죠.
2: 예,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와. 확실히 가자미는 비린내 없고.
0: 네, 그렇죠.
2: 빽하고.
0: 그렇죠.
2: 오늘 너무 맛있다. 쓸어 먹지.
0: 지금 회국 세모.
2: 회국 쓸어 먹자,
0: 회국. 정말 맛있어요.
2: 야, 맛있겠다, 회국. 회국 쓸어 하면 진짜 맛있겠다, 네. 진짜. 와. 물회.
0: 물회도 맛있는데 회국
2: 한 번씩만 드세요. 두 번씩 먹기에는 반칙인 거죠.
1: 미안해.
2: 이 정도면은 비빔국수지, 비빔국수.
1: 어우, 선배 진짜 여기 일하고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런 건지 역대급으로 진짜 맛있는데.
0: 분위기가 일단 많이 차지하죠. 바닷가 보면서.
2: 바다 바로 앞에서.
0: 네.
2: 아, 제작진도 있지. 보고 있는데 제작진도 좀 보고 그래야지. 아, 너무 맛있어.
1: 아,
2: 너무 맛있어.

0: 바다를 먹고 싶어요.
1: 그래서 진짜 네. 외지 분들 잘 모르는 네. 여기 간포의 찐 현지 식당.
0: 드디어 맛 칼럼니스트가 나오는 겁니까?
1: 아, 여행 작가. 아, 맛을 사랑하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0: 그래요?
1: 저 3년 만에 와요, 사실은.
0: 아, 와본데요?
1: 어, 와봤지.
0: 아, 진짜?
1: 그럼 난 다 가본다고 소개하잖아. 여기.
0: 여기?
1: 예. 네.
0: 아, 일단 외경이 정감 있고 무조건 맛있는 집.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1: 맛이 그냥 보이지.
0: 그냥 간포 출래 다 파이브.
1: 아, 네. 간포 출래.
0: 네, 간포.
1: 어, 느낌 왔어. 네. 느낌 좋아. 네.
2: 안녕하세요.
3: 예,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작은 집에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희가 좋죠. 와,
0: 완전 로컬 식당.
1: 여기 안에 테이블 두 개, 밖에 하나.
0: 밖에 하나.
3: 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0: 여기는
1: 제가
0: 어떻게 알고?
1: 3년 전 봄에 한번 왔었어요.
0: 3년 전 봄에?
1: 네. 근데 너무 그때 재밌어가지고. 네. 어머니!
3: 예.
1: 요즘도 새벽 한 4시쯤 문 여세요?
3: 예, 3시 40분에.
0: 새벽 3시 40분에요?
1: 예. 문을 열어요.
0: 그때 왜?
3: 회사람들하고 제가 커피를 장사합니다.
1: 밤샘 조업하고 아~ 새벽에 이제 돌아오잖아.
3: 예, 배두라가 고기 풀고.
0: 그 식사도 하시고.
3: 식사도 하고, 풀도 먹고. 밥도 먹고 절에 라면도 먹고
0: 술도 먹고
1: 그럼
3: 커피도 먹고 어. 그러고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4시만 되면 집에 가보요. 제가 안 해요.
1: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면 저기 이제 메뉴판이 저렇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네. 오늘 뭐 좋아요 하면 아. 그때 나도 3년 전에 왔을 때
0: 그러니까.
1: 메뉴판에 없는 장치라고 있어. 그 생선을 말리고 계시더라고.
0: 장치라고
1: 길쭉하고 그 튼튼하게 생긴 못생긴 생선이 있어. 근데 살은 되게 부드러워.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거 먹었었어.
0: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아요?
3: 오늘은 가지미 구이하고 찌개 잡숴보세요. 아... 저 일본 저 늘레가 있잖아요.
0: 아, 자, 예. 아 가자미 찌개?
1: 가자미라니까.
3: 네, 가자미. 아, 지금은 가자미가 많이 나니까 가자미 금방 잡아오는 거 그런 거라야 맛이 있어요. 무 조금만 넣고 오늘 또 두부 조금 이어놨어.
1: 아, 알았어. 이어놨어. 어머니 간포 사람이잖아, 그죠?
3: 아, 여기 토백이지요. 토백이요.
0: 그러면 여기서 몇 년이라
3: 여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한 15년. 원래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
1: 바닷가. 아, 네. 여기만 15년이고
3: 바닷가에서는
1: 바닷가 포장마차 한 20년 하셨어요.
3: 예.
0: 아.
3: 한 35년, 40년 돼 가요.
0: 그럼 어머니 저 하나 질문하는데 간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3: 예.
0: 뭐가 있을까요?
3: 가자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오징어가 진짜 많이 났어요. 개도 물고 다니는데.
1: 오징어가 안 나.
3: 오징어가 없어요.
1: 강릉 속초도 오징어가 안 나. 잘.
0: 그러고 지금 안 나지.
3: 지금 동해에서 쭉 둘러가지고 늘으면 간포 바다, 황금 바다에. 내일 아침에 또 있으면 고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기 많았어요.
1: 어머니 얘기하시느라고 가자미 타겠어.
3: 아니.
1: 우리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3: 대게도 있어요. 아침에 하루.
0: 대박.
1: 어머 이거 뭐야 안 시켰는데.
3: 그냥 잡사.
1: 와. 게를?
3: 네.
1: 아 치사하다. 오징어니까 이런 거 주는구나.
3: 아, 찌개도 옵니다.
1: 와. 어 뭐 게를?
3: 잘생긴 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게를 많이 줘.
1: 그 요게 이제 어머니 그거구나. 약간 작은 게.
3: 예, 작은 게. 치수미달.
1: 치수미달. 그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예. 그런데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을 예. 해주시는 거지.
3: 입찰 보지를 못하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와, 어머니 아침에 너무 많이 먹겠는데 이거.
3: 천천히 많이 잡수세요.
1: 오늘 이거 완전히 가자미 꽉 찬 밥상이야.
0: 가자미 조림에 구이에. 가자미 찌개 그리고 미남이 준
3: 대게
1: 찌개 국물부터
0: 아 찌개부터 제가 알아서 또 먹겠습니다.

0: 이쁘게 좀 할걸요.
1: 이뻐, 이뻐요. 어, 된장 만들어 먹은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맛, 더, 이렇게 맛있지?
0: 새우 갈아주는
1: 거. 아, 그래서 감칠맛이 이렇게 좋구나.
0: 미운 안 넣고 새우를
1: 그럼 뭐, 새우가 조미료지.
0: 예, 김장 처리하면 이 김치 익으는 거.
2: 그럼. 이거 묵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니요, 아, 그거는 사가 왔는 거예요.
1: 아. 어미, 죄송한데. 예. 가자미 좀 발라줘.
0: 그럴까요?
3: 발라주세요.
0: 나 발라줄게.
4: 아까 이거 겉바위 만 발랐어.
1: 이거. 큰 가시 말고는 씹어 먹어도 돼.
0: 네, 가야끼 여기 양분이 제일 많아요.
1: 맞아. 깨끗해 진짜. 아, 맛이
3: 간직하고.
0: 쪼링거리가 이 생각이 나가.
1: 원래 가자미 이렇게 연한 뼈는 또 같이 씹어 먹어도 고소해.
3: 맛있어.
0: 복합뼈만 빼면 돼. 맛있어요?
3: 네, 맛있어.
0: 아이다.

0: 아, 저는 이거 거의 잘 발라주셨네.
1: 아, 그럼 바로 먹으면 되는구나.
0: 네.
2: 그대로 다 잡으면 조림이 맛있을 거예요.
0: 조림 맛있다. 아, 맛있다. 이게 진짜 애들 좋아해. 요새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1: 근데 지금 구이 조림찌개가 당연히 이제 조리 방법도 다르고 양념도 다른데
2: 예.
1: 가자미는 어떻게 해도 참 다 맛있네, 그지?
2: 네, 그치요.
1: 담백하게 기름만 둘러가지고 구워도 좋고 간장 넣고 이렇게 조려도 좋고 된장 풀어가 이렇게 찌개로
2: 예, 숙지
1: 끼래 먹어도 좋고
2: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기.
3: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0: 담백.
1: 게를 다 이렇게
0: 깨끗하게 말해줘.
1: 게다리.
2: 그럼 밀면 되니.
1: 가위로 다 잘라줬구나.
0: 잘라줘서.
1: 쏙 빠져.
0: 네.
1: 쏙 빠져.
2: 걔도 다를 거예요. 잡숴봐야. 달사하게. 수족관 들어가면 걔가 맛이 없는데 여기는 달아.
1: 아~
2: 바로 잡아오는 게라고.
1: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0: 아, 그래요?
2: 예. 네. 단맛이 많지.
1: 바로?
2: 예. 네.
1: 바로.
2: 걔가 달다니까.
0: 그러면 예전에 그 간포항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죠?
2: 항은 똑같는데 네. 조금 이제
0: 시설.
2: 매립을 많이 했지. 자꾸 미아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넓어지니. 이것도 옛날엔 다 부르기요. 부라키라요.
1: 아, 매운 거구나. 아, 일정 부분은. 네.
2: 여기 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국산말로 목강. 이제 여기 바다로 가가 목강 하는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한 자리예요.
1: 하여튼 간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0: 이렇게까지.
1: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거예요?
2: 예.
1: 새벽에 문 열어?
2: 예.
1: 계속?
2: 예.
1: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지.
2: 그러니까.
1: 이제 뭐 칠순 지나셨으니까 뭐 한창이지 뭐.
2: 근데 아직까지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싱싱하긴 하나 그런가.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1: 싱싱.
2: 아주 싱싱하게 나가.
1: 어머니 또 3년 후에 또 올게요.
2: 그러세요.
0: 와 너무 잘 먹었다.
1: 어머니 커피 먹을게요. 커피.
2: 커피.
0: 아유 이제 어머니 저 커피 주세요.
2: 예.
1: 오늘은 여기도 어떻게?
0: 여기는
1: 솔직하게. 괜찮아.
0: 솔직하게. 여기는
1: 우정이 흔들려도 괜찮아. 진짜로
0: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시골에 내가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진짜 할머니 밥을 먹고 싶어서 밥 해서 먹은 느낌 이런 느낌이.
1: 맞아. 그래서 경주 이제 오시는 분들 물론 그 시내 중심 부 아니면 또 불국사 권역 유적이랑 뭐 네. 문화재. 그 여행도 좋은데 우리 간포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0: 아,
1: 바다도 좀 보고
0: 가자미도 좀 먹고
1: 가자미 드시고 와. 그런 그 어머니 식당도 가서
0: 아니 가자미는 아이들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0: 네, 간포
1: 좋지
0: 아,
1: 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좋아해 주니까 더 좋네.
0: 아니 난 저도 개인적으로 로컬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딱이잖아.
0: 네. 완전 여기는 뭐
1: 그럼
0: 어디에도 나오지도
1: 않아. 아니 나 없었으면 여기로 안 왔겠어?
0: 아 모두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띠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지요.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으면 줄 세우고 하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요 알. 요게 토하라, 요게. 요게 새벽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자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벽에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벽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랬었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지. 경남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 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칠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팍 끓이면 이제 불을 많이 줄이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죠.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이제 이 야채를 넣고, 이거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또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예요?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열어라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늦게. 뭐가 좀 딱딱하고, 이건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처음부터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수대 많이 하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일단 수제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근데 심장이 있으면 뭐 잠깐 왔다 가자 그런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뀨뭐 48년 됐네. 나는 이어갖고 처음 먹어봤어. 있는데 그거는 국물이 짜삭짜삭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삭짜삭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이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도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로써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데를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도 안 무봤던 사람 찾고 볼린다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마라.

0: 그렇게 골라요?
1: 아, 집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휴지요?
0: 휴지를 선물하는 건 모든 일이 휴지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예요.
1: 하나, 둘, 셋.
0: 너무 많아요. 그만 사요.
1: 아, 친구가 선물을 안 좋아할까 봐 걱정돼요.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여러 개 골랐어요.
0: 효진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1: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세제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세제요? 하나, 둘.
0: 너무 많아요. 하나만 사는 게 어때요?
1: 두 개 사고 싶어요. 하나만 주면 정 없어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With Sung Jun's help, Alexa is buying a housewarming gift. A housewarming party in Korean is 집들이. It's when you invite the people you know over to your new house and serve food. If you're invited to a housewarming party, the most common gift is a pack of toilet paper, symbolizing that life in your new home should enroll smoothly. Laundry detergent is another popular housewarming gift, symbolizing the hope of washing away old grime for a fresh start. Today, Alexa and Sungjun picked out a gift for a friend. Whenever you're giving or doing something for someone, you add 에게 or 한테 to the recipient. For example, you could say 친구에게 or 친구한테. For your parents, use the honorifics 게, which is the formal version of 에게, like 부모님께. Like Sungjun, if you want to ask someone what they think or recommend something, say 는 게 어때요? If you want to recommend giving toilet paper as a gift, you say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If you want to recommend giving detergent as a gift, say 세제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When you want to convey your hope that something will happen, you say 앗 or 어쩌면 좋겠다. So to say you hope someone will like your present, you would say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0: Expression 정을 나누다, which is used often in Korea, of an affection with another person. It is also used when deferring to others or helping them.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친구에게, 친구한테, 부모님께
2: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세제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휴지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2: 선물을 안 좋아할까 봐 걱정돼요.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여러 개 골랐어요.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사왔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4: 자, 많이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 mother and brother were introduced as 효진이 엄마 and 효진이 형. When referring to family members, if they are older, you use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instead of ever using their names. Korea's use of honorifics, even since ancient times, shows how important good etiquette is. We use honorifics for people older or with higher social status. For example, honorifics use 께서 instead of 이 or 가. That's why when Alexa spoke of Hyojin's mother, she said 어머니께서, not 엄마께서. 어머니 is an honorific use of 엄마. To politely use honorifics for your grandmother or teacher, you would say 할머니께서 and 선생님께서. One more way to speak politely using honorifics is to use 세요 instead of 이에요 or 예요. Like when Hyojin introduced his mother by saying,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분 is another honorific form to refer to someone. If you want to say your mother is a great cook, you say,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Well then, if you wanted to say your Korean teacher teaches you well, it would be,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Right? 십니다 is an even more formal version of 세요. Like Alexa, if you wanted to say in the most polite way possible that Hyojin's mother is pretty, you would say 어머님께서 미인이십니다.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0: 와,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오, 정말 크네요.
1: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에요. 화로회는 처음 먹죠?
0: 네.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걱정 마요. 제가 진짜 맛있는 생선을 골라줄게요.
2: 어서오세요.
1: 사장님, 이건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0: 와, 정말 싱싱하네요.
2: 이건 킬로그램당 3만 원이에요.
1: 1kg은 몇 인분이에요?
2: 두 분이 드시게요?
0: 네.
2: 그럼 이건 드셔야지. 이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0: 와, 정말 커요. 어, 제 팔만해요.
1: 샘님,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2: 2kg이에요. 7만 원만 주세요.
0: 어? 오. 이 손바닥만한 새우는 마리당 얼마예요?
2: 타이거 새우, 마리당 2만 5천 원이에요.
0: 회도 사는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다 해서 9만 원. 어때요?
2: 그래요. 좋아요.
1: 우와.

0: 와,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1: 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0: 정말 맛있어요.
1: 같이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어요.
0: 이건 뭐예요?
1: 우리가 아까 먹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에요. 한국에서는 회를 먹은 후에 시원하게 매운탕을 먹어야 해요.
0: 양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1: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0: 너무 배부른데?

0: 전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2: 제가 다 알아봤죠. 여기서 짐도 붙일 수 있어요.
1: 편리하네요. 짐이 몇 개예요?
2: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기념품을 많이 샀어요.
1: 그러네요. 잘했어요.
2: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1: 저도요. 와이엇이 한국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2: 경복궁도 정말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와이엇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2: 다행이네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1: 내년 휴가에 또 와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요.
2: 네, 좋아요.
1: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2: 3시에요. 가야 해요.
1: 여권 있어요?
2: 네.
1: 비행기표 잘 챙겼어요?
2: 네, 여기 있어요.
1: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2: 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0: 알렉사.
1: 오늘 가요?
0: 네. 알렉사 너요?
1: 네, 저도 오늘 가요.
0: 우리 같은 비행기예요?
1: 네, 같은 비행이에요. 아, 이번에는 카분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사진이 다 예뻐요.
0: 그래요? 그건 모델이 좋아서.
1: 네?
0: 장난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1: 많이 샀네요?
0: 네. 알렉사도 하나 줄까요?
1: 고마워요. 아, 다이어스 여행을 좋아해요?
0: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1: 아, 맞아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0: 네,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1: 아, 저는 내년 휴가에 또 올 거예요. 다이어도 내년에 같이 올래요?
0: 좋죠.
1: 그래요?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국에 놀러 와요.
2: Wyatt and Alexa ended up leaving Korea on the same plane. Reflecting on the end of their trip, Wyatt said,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 or 는 편이다 is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closer to one side or a certain type without stating it definitively. To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travel, say,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o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reading books. You would say,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If you're the type of person interested in K-pop, you would say, 저는 K-pop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The expression 을 정도로 or 을 정도이다 is used to emphasize the measure of something in

0: comparison. To emphasize that your trip to Korea was so good and made you want to come back, say,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is so good, it makes you want to dance, you say,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something's delicious enough to make you want to eat it every day, you say,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Today, Alexa and Wyatt used the expression 을수록, which is used to say the more something happens over time, the more the future will reflect tha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your trip to Korea got better over time, it's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To say that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more attractive Korea seems, say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How about one more then? To say the more you look at Korea, the more beautiful it seems, say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1: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2: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0: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스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나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au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i Yang-op, Choi Bang-jae, and Kim Dae-ge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0: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해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Choi Bang-jae, Kim Dae-geon and Choi Yang-o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0: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0: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2: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0: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ulunbu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ulunbuy have survived to this day.
0: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렀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오늘호프입니다.
1: 그럼 오늘호프 이션!
2: 와요시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1: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1: 근데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1: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1: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1: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1: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1: 그래서
2: 라고 했죠. 네.
1: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 네.
1: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 주제는?
1: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2: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1: 아,
0: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또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또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저희 와이아 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 씨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근데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드시는데요?
2: 전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그럼
0: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아.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0: 대학 방법.
2: 90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JYP.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2: 괜찮아요.
0: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요.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표지여가지고.
0: 보세요.
1: 오!
0: 진짜? 이거 뭐야?
2: 노 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2: 성공 예정.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약차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2: 아, 좋네요.

0: 감사합니다. 예. 슬기만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단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2: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누구야? 정체가 뭐야?
3: 이게 이제 또 뷰티 오데노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2: 네. 네. 알고 계시죠?
4: 네 알고 있어요.
3: 많이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3: 안 했으면 이거 좀
0: 감독님 땡기시죠.
2: 뭐야?
0: 감독님 땡겨요 지금 조, 지금 좋네. 지금.
4: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3: 아 동생 계정 아 여.
4: 아니, 아니.
3: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면
0: 떨립니다.
3: 그러니까요.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3: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해주셨어. 지금까지.
0: 진짜?
3: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맨즈뷰티니까 또 이제 그 맨즈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3: 맞습니다. 아,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쵸.
3: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쵸. 어? 어? 잠시만.
3: 저, 아, 네,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네. 하고 싶은데.
3: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또 KBT를 또 위해서는 또 해야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5: 아, 네, 네.
3: 아, 감사합니다.
1: 오,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혹시
1: 어디 자기가 불편해질 거 같아서. 네.
3: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어,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오.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오, 오.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 어, 너무 좋으신데요?
5: 아, 아닙니다.
1: 어. 아, 사실 저희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맨즈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5: 아, 네. 좋아해요.
3: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3: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5: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3: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5: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3: 생얼 아니에요?
5: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3: 아 선크림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5: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어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비비.
3: 비비.
5: 아, 비비.
3: 비비. 예.
5: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5: 아 이제 오브제 쓰고 아, 있습니다.
3: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
3: 아니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3: 예. 어.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어.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5: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오, 있어요.
3: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5: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3: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5: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3: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어,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5: 네.
3: 네.
1: 또, 파이팅 합시다.
3: 네,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5: 네. 네. 감사합니다.
3: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3: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3: 혹시... 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네네.
3: 오! 아,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6: 아,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3: 거예요. 오! 오,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6: 여기가 직장.
3: 아,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네. 맨즈뷰티인데요.
3: 네. 이제 맨즈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6: 네.
3: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6: 그 립 관련된 거.
1: 어, 립
3: 어떤 거? 어,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6: 그레이라고.
1: 그레이.
6: 네, 그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BT겠죠?
6: 네, KBT.
1: 어, 그레이.
6: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6: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3: 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1: 좋네요.
3: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6: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6: 네. 간단하게 제품.
3: 이쁘다.
6: 네.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6: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6: 네.
3: 내추럴함.
6: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증도 좋고 자연스럽고.
3: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별점이나 이런
6: 걸로?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결국엔 맨즈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6: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3: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수하면 팝업인데.
3: 뭐야, 이 K...
1: K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3: K라이프스타일도 있네, K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여기가 완전 K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다 그런 것 같아요.
3: 아우, 좋습니다. 오.
1: 우와, 향이 너무 좋아.
3: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3: 그러니까
1: 색감도 이게 그거잖아요. 병풍. 자기의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3: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7: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7: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루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3: 오.
7: 7시간
3: 치고요. 7시간이요?
7: 화창보다는
3: 좀... 오! 되게...
1: 워리어 향수랑 잘 어울리네요.
7: 감사합니다.
1: 네.
3: 엄청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3: 낙이냐고.
1: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팝업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노베이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브랜드라는 거야.
3: 그러니까.
1: 쿡쿡쿡쿡쿡.
8: 일단 이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이미지 잡아주고
1: 마음껏 푸시고
8: 10초 후에 이외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오.
3: 오케이.
8: 기대되셨나요?
3: 네, 좋습니다.
8: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8: 아직.
1: 아직,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8: 4, 3, 2,
3: 이게 뭐야?
8: 거기까지.
3: 좋습니다.
8: 상기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3: 예?
8: 이것도 패디팁.
3: 이게 뭔 일이래?
1: 이거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빠져나오는데 뭔가 이상한데?
3: 이 시스템이 No.
1: 할 말이 없네요.
3: 네? 네, 좋습니다.
8: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8: 그럼요.
3: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3: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3: 나쁘지 않다.
1: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3: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3: 예. 야.
1: 야,
3: 좋다.
1: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3: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수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3: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3: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3: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3: 맨, 맨. 그래서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리얼하게. 자,
1: 첫 번째 리뷰템.
3: 짜잔.
1: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3: 와우.
1: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3: 맞죠.
1: 뭐였어요?
3: 남자는
9: 그쵸?
3: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이야.
9: 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9: 그쵸.
3: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9: 그쵸.
3: 뭔 말이에요?
9: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에는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3: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9: 맞아요.
3: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9: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3: 아 그럼요.
9: 자 개봉해주세요.
3: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9: 네 그만.
3: 아 그만.
9: 선크림 치고 그냥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3: 오 완전 물인데
9: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3: 미안해요.
9: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3: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9: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3: 아 그럼요.
9: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3: 그 테스트?
9: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3: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9: 사이언스 완전.
3: 예.
9: 짜라란.
3: 짜라란. 사이언스.
9: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3: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9: 요기요? 괜히 뭐 네. 붙을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3: 네.
9: 자 뿌릴게요.
3: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9: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3: 리얼
9: 투스리.
3: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9: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요.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3: 과학 테스트 끝. 우린
9: 깔끔했어.
3: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 오 좋네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3: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9: 맞아요,
3: 제품이지
9: 맞아요.
3: 않을까 싶습니다.
9: 와 너무 좋습니다.
3: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9: 네. 이거 챙기세요.
3: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9: 다음은 이제
3: 네
9: 색조로 가봅시다.
3: 아우
9: 짜란
3: 짜란.
9: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3: 맞습니다.
9: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3: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9: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3: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9: 꾸안꾸.
3: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9: 치트키?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9: 자신감이 넘칩니다.
3: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렇죠.
9: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3: 네.
9: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3: 네.
9: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3: 네.
9: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3: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유, 리뷰를 위해서.
9: 제가 아, 뭘 덜 합니까?
3: 저...
9: 야,
3: 오!
9: 괜찮다.
3: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9: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3: 네.
9: 제가 느꼈을 때는
3: 네.
9: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3: 맞아요.
9: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짰 손은 좀 밟지 말자.
3: 아,
9: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막 투톤이 된다고요.
3: 네.
9: 근데 자연스럽게
3: 네.
9: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3: 스며들었어요.
9: 진짜 톤 보정이 살짝
3: 네.
9: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양 조절을 네. 못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3: 맞아요.
9: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3: 네.
9: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3: 좋아요. 이제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9: 해요?
3: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9: 그러니까 자
3: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볼게요.
9: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 와. 완벽.
9: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아, 눌러봐야 돼.
10: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9: 됐어. 이렇게 오케이. 하자. 자, 하나.
10: 할게요. 하나, 둘, 셋.

0: 진짜야. 한 번 눌렀잖아요.
1: 야.
0: 리얼 리뷰.
2: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3: 맞아요.
2: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3: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2: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3: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2: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네.
3: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2: 괜찮은데?
3: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좋습니다.
3: 네.
2: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마쳤잖아요.
3: 네.
2: 그럼 뭡니까?
3: 입줄?
2: 입줄이 뭐야?
3: 입줄?
2: 색조 네. 한 스푼 가야죠.
3: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2: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3: 아 맞아요.
2: 바로 브레잇 씬 글로우 틴트.
3: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3: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2: 맞아요. 맞아요.
3: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2: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3: 네.
2: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3: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봐야 돼. 24시간이.
2: 그쵸.
3: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2: 맞아요. 맞아요.
3: 형 입술로예요?
2: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3: 제 입술로?
2: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뭐 볼펜 같이 생겼어.
3: 우와. 근데 디자인 이쁘다.
2: 오.
0: 와요.
2: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3: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2: 무향입니다.
3: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2: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3: 네. 오.
2: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나 솔직히 말해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3: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2: 와,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3: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2: 안 지워졌어요.
3: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2: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2: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3: 네.
2: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괜찮은데?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3: 네.
2: 나다가
3: 네.
2: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3: 네.
2: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3: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2: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3: 네.
2: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3: 맞죠.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3: 네.
2: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3: 없어요.
2: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3: 네, 맛 있으면 안 됩니다. 네.
2: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3: 어디 갔냐?
2: 주머니 가져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3: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Three things are required in human life.
1: Korean people are mostly self-conscious, which is a lot of talk about. My job is to wear clothes.
0: This house over 50 years old was reborn through her touch.
1: 집도 저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공간.
0: Here is a designer who went into the mountains away from the city.
2: 나훈아 선생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유혜수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씨예요.
0: These two famed designers infused life into troublesome old houses. Let's visit their houses now.
3: 기생충 이전에 오스카 무대를 밟은 최초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도 감독도 아닌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건지탕구 집, 두 번째 집, 그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0: Let's join director Lee Hyun-wook on a visit to Gugi-dong, Seoul. This house, situated on a slope, must be the house where the owner lives.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건축가입니다.
1: 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옷을 입히고 싶은 디자이너 목은정입니다.
5: 목은정의 딸이자 후배, 디자이너 후배인 김채영입니다.
0: Designer Mok Eun-jung had mostly designed wedding dresses. But feeling regret about how hanbok was disappearing, she developed a hanbok dress. And that became a hot topic amongst overseas superstars.
1: 서울 시내부터 저쪽에 포천까지 한 100군데 봤습니다. 네, 나와 있는 매물 100군데를 봤고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가 3마리가 있고 사람이 셋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네, 이 집은 딱이었어요.
0: The house she found after putting in much legwork.
3: 그 오래된 집인데 네. 담이 멀쩡한 것 같아요.
1: 네.
3: 깨끗하고 담장에도 그렇고 위에는 또 나무담을 같이 해가지고 되게 멋스러운데요.
1: 제가 이 집을 구했을 적에 네. 이 담을 허물거나 이 네. 외벽을 손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네.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 70년대 지은 벽돌집인데
3: 이사하면서 다시 쌓은 벽돌이 아닙니다.
1: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0: This house was built in 1970, meaning it's over 50 years old. But the wall, surprisingly sturdy for an old house, caught her eye. But there was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her choosing it. The wide interior space.
3: Oh, 아내가 확 터졌는데요?
1: 네, 좀 넓게 이렇게 탁 트이는 공간?
3: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고 네, 탁 트여서 좋은데.
0: The wide living room was just the right size for a workroom without the need for a structure change.
3: 들어가는데 특이하네요. 이렇게 뭐 이게 신발장인가요? 이렇게 장이 한 벽에 그냥 꽉 채워있는데?
1: 사실은 옷장입니다. 제가 옷장이요? 이제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작품들도 많고 네. 이제 샘플링 하는 의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옷의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3: 결국은 거실까지 나온 거네요.
1: 네.
3: 어쩔 수 없이.
1: 네.
3: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3: 이 거대한 벽을 이용해서 웬만한 집을 좀 정리한 거가 안 그러면 이게 다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1: 그렇죠.
3: 어딘가는 또 가야 되니까.
1: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이쪽 벽이 되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대리석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뜯어내고 나서 네. 다시 마감을 하느니
3: 그렇죠.
1: 내 필요한 공간으로 장으로 마감을 하자가 사실 이제 좀 건축 비용을 줄이는. 제가 제일 많은 짐이 옷이잖아요. 옷, 신발, 가방. 근데 그걸 다 그냥 보이는 노출이 되게 하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9자의 붙박이를 설치를 했고 또 딸도 그 미술을 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짐만 해도 엄청나죠.
5: 그래서 제 방을 가보시면 침대하고 붙박이장밖에 없어요.
1: 네.
0: It looks like your daughter has some complaints. And no wonder. Imagine having built-in wardrobes on three sides.
1: 왜냐면 나중에 바꾸는 건 다시 또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갖고 싶은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 안으로 많은 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공간은 깨끗해진 거죠.
3: 근데 이제 사실 주방은 작은 주방이지만 네. 식탁은 엄청 큰데요?
1: 네, 3600으로 만들고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공간. 그 딱 들어왔을 때 저 문틀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기준을 맞췄고요. 네. 근데 식탁이 커야 되는 이유는 물론 수납도 있지만 제가 저쪽 반은 주방의 이제 엄마로서의 여자, 이쪽은 제가 일을 하면서
3: 여기
1: 네 또 다른 책상을 또 놓는 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자라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이 크기를 짜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열 군데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하셨고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와주셔서
3: 도면을 그려주셨다고요?
1: 네.
3: 저는 뭐 먹고 살라고. 의상 디자인 하듯이.
1: 네, 옷도 이제 패턴이 있어야지만 옷을 만들잖아요.
3: 요 큰 거대한 면이 네. 식탁 겸 조리도 하고
1: 네, 작업도 하고. 네.
0: Without placing the table and the work table separately, two uses can be fulfilled in one go.
1: 생각을 하는 게 아이디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걸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돼야 돼요. 건축이 올라가야 돼, 집으로 따지면. 이 표현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옷, 음식, 건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She is working on the stage outfit for singer Kim Yeonja.
1: 우리 집마다 색깔이 있듯이 우리 김연자 선생님한테도 그 옷의 색깔이 있어요. 블링블링하고 지금 한복 명주를 가지고 그 투톤 작업을 해서 사람을 날씬해 보이게 하는 작업. 그리고 반짝거림이 같이 들어가는. 네. 나의 최고의 모델. 케이프 느낌.
5: 아,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
1: 그렇지. 블링블링. 아모르 파티. 의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옷을 입히다가 이제 제 꿈이니까 건물도 그렇고 다 다른 특징적인 옷을 입어야지만 사실 내 건물 같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 거를 갖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0: Since she works on fancy costumes, the whole living room has a white tone. But in the aim to make it far from monotonous, chandeliers were hung up in every corner.
3: 등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포인트를 잡으신 거.
1: 네.
3: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노란 이제 이런 조명이 되게 아늑하고.
1: 다른 어떤 마감재나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저렴한 집의 어떤 느낌이 나잖아요. 특히나 화이트 톤은.
3: 맞아.
1: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컴프러치를 할까?
0: There is a secret behind the island table as well.
1: 집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넓었고 이제 저쪽으로 뻥 뚫려서 주방이 있었고 그 주방 공간이 저희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주방 공간을 아예 막아서
0: I see. I thought the kitchen was rather small. Another dressing room was inside the door in the kitchen.
3: 아니 문에도 벨트가 많네요.
1: 네.
3: 숨어 있는 공간인데요? 비밀 예방이네요.
1: 네.
3: 전 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1: 작가로 따지면 책이겠죠.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샘플이 되는 옷들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또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단만 다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또 탄생했죠.
3: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비 예산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저렴하게 하고 싶었어요.
3: 네, 이제 이런 작업 공간을 만들려면 작업실을 또 별도로 만들면 가벽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1: 네.
3: 돈이 많이 들거든요.
1: 맞아요.
3: 식탁도 놔야지, 책상도 놔야지.
1: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고, 맞아요.
3: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한두 것도 없거든요. 네.
1: 맞아.
0: Just about everything was self-made to reduce the interior design costs.
1: 이게 이제 커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옛날 건축이다 보니까 갤러리 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패널 커튼을 다름으로 해서 그 갤러리 창의 느낌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All the charming props scattered throughout the house were made by her.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 부모님 한옥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되게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지 못했어요.

0: 됐어요. 제일 저렴한 금액에 우리가 우리의 짐이 들어가 우리 사람 3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평수는 한 18평 정도에 방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조그맣게 있었죠.
1: 그러니까 협소,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만 아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내 방에서 엄마 아빠 방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0: 아무래도 좀 올드하고 뭐 싱크대 같은 부분 되게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그냥 다 일단 시트지 먼저 붙였던 것 같아요.
2: 누가요?
0: 제가 직접 커터칼을 사서 센치를 잰 다음에 그다음에 다 오려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쫙쫙 붙였죠. 지금 거의 선수됐고요. 제가 그 렌탈을 하는 동안은 제 집이잖아요.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나다운 집에 살고 싶어요. 나의 색깔이 있는 집에 살고 싶고.
3: Despite it being a rented home, she always adorned it in a special way, regarding it as her own house during her residence. Designer Mook Eun-jung's thrifty habits are found in other spots as well.
0: 이게 어느 날 집을 가다가 저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2: 주워왔다는 거예요?
0: 네, 저는 그런 거 참 잘해요. 이렇게 큰 거울은 굉장히 비싼데? 이걸 집에 갖고 가서 나만의 색깔로 또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주소 와서 근본을
4: 네. 재밌습니다.
0: 네.
3: Next to the master bedroom appears a path leading to the small living room and bathroom. But there are issues found here.
4: 좀 피해가 있군요.
0: 아무래도. 네, 튀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 중간에 네. 이게 오래된 그 관이다 보니까
4: 누수가
0: 2층에서 물이 어느 날 막 쏟아지는 거예요.
4: 네. 어떻게 보면 설비 전기 같은 게 50년 된 정도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0: 그렇죠.
4: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바닥 난방은 다 교체를 합니다. 네.
3: Leakage and dew condensation issues should be meticulously examined in any old house. Since there are often problems under the exterior, an ample budget is necessary. Let's go to the space, which she put the most care into.
5: 안녕하세요, 이분이에요. 그래야지.
4: 어쨌든 마당에서 보면 사실은 2층은 어떻게 보면 작업 공간.
0: 네.
4: 그다음에 1층이 이제 플라이빗한 이제 네. 침실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 마당 공간은 뭐 가족을 위한 공간인가요?
0: 이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장애물이 없이 네. 이렇게 넓직하게 해야 대형견을 키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고 이제 네. 담장을 그 청고벽돌로 쌓으면서
4: 네, 네.
0: 이 친구들이 시원하게 벤치 야외 벤치를 만들어주고
4: 저희 이제 사람을 위한 벤치가 아니고
1: 네, 네.
4: 이 친구들아
0: 네, 우리 아가들이.
4: 보니까 뭐 마당에 어마어마한 수영장이 있네요.
0: 네. 네. 수영장을 갖고 싶었어요.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4: 네네네. 네,
0: 포크레인이 한 5번 와서 네, 땅을 파고
4: 네.
0: 저 안에서 또 파보니까 또 암석이 있는 거예요.
4: 돌이요, 돌.
0: 네, 그것도 발파를 하기도 하고.
4: 어쨌든 상태를 보니까 타일이 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0: 네네. 네.
4: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워낙 덥고 겨울에 네네. 워낙 추우니까
0: 네.
4: 수축을 해서 이제 타일이 이제 떨어지는 거.
0: 네.
4: 그래서 이 타일 시공이 좀
0: 어려워요.
4: 관리가 어려워요.
0: 네.
4: 차라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데크로 덮어놓는 게
0: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이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죠. 나중에 집을 짓게 된다면 저도 크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작게 자쿠지 정도의
4: 그쵸.
0: 네, 그 정도만 만들어서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 The first house is bound to bring trial and error.
4: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어디까지 할 거냐를 되게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아예 살리겠다. 아니면 요건 바꾸겠다.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게 맞거든요. 집이 깨끗하고 뭐 도배지가 이쁘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 집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면서 천천히 고쳐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0: 생각에 컨트롤을 잘 하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아우, 감성적이야. 예쁘네.
2: A season perfect for camping.
1: 좋아. 짠 맛을 희석시켜줘서.
2: Thanks to the wide yard, their previous camper van could be brought in.
1: 지금이 이런 단독주택에 살 때의 가장 좋은 계절. 요 찰나.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덥고. 어쩌면 이 한 달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한 달을 청소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3: 이제 또 잔디 깎는 계절 돌아오겠지.
1: 그냥 저만의 역사책을 쓰고 있는 듯한. 저쪽을 쳐다보면 걸레를 빨다가 울었던 기억도 나고, 탑 하나를 해놓고 저기서 무슨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그런 요소 요소의 역사와 추억을 갖는 공간인 것 같아요.
2: May you have a long and happy life.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 얘기를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그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 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 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

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성북동길로 복귀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 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 네.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으쌰! 짠! 짠! 어우, 힘들어, 힘들어.

언덕 올라오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향모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 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아, 예전에 왔을 땐 여기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어,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넉한 것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극락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향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 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텀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1: 그쵸.
0: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자, 여기가 나오라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아,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1: 그런 네.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네.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먼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먼저
2: 안녕하세요.
1: 와 계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분이
0: 메이크오버 하러 오신 거 맞죠?
3: 아 네네네.
1: 와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4: 안나.
3: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와주셨나요?
3: 제가 한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2: 결혼하셨다고요?
1: 네.
2: 진짜요?
3: 네.
0: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3: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1: 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4: 어떤 컨셉 좋을까요?
3: 저는 수지.
2: 수지!
3: 네, 수지 스타일로.
4: 수지 스타일.
2: 퓨어한데 네,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지님?
4: 그렇죠.
1: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3: 아닙니다.
2: 그럼 너무 기대돼요.
1: 뭔가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아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0: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쫙 발라놓고.
0: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와,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네.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0: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3: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2: 아, 그 그룹 때부터?
0: 몇 년 된 거? 7년?
1: 미스 A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0: 10년?
1: 내년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0: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라니.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오.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0: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0: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0: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0: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0: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아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1: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0: 진짜 오늘은 피카소.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1: 그쵸.
0: 거죠?
1: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눈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1: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맞네요.
1: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0: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3: Okay, are you ready?
0: Yes. 짜잔!
3: 와.
0: 마음에 드세요?
3: My skin looks so clean.
0: 완전 클린걸이에요.
1: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0: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0: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1: 아,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0: 채도가 낮아.
1: 이게 약간 힘이 없는
0: 색깔.
1: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0: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1: 한 가닥을 올려볼까?
0: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1: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0: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1: 안 하죠.
3: 저거 무서워요.
0: 쌤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굴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요.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0: 뭔가 진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1: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0: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0: 아, 한올 이렇게.
1: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0: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3: 해봤어요.
1: 뭐예요?
3: 저는 ISFJ.
0: 아니었구나. 네.
1: 우리 엄마인데? ISFJ.
0: ISFJ?
1: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0: 저도 좋아해요, 저도.
1: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0: 있어요. 저 ESFJ.
1: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0: 아, 근데.
1: 아, 저 그렇게.
0: 여기 있으니까.
1: 맞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0: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1: 맞아요.
0: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3: 아니에요. 이거도 K뷰티.
0: K뷰티.
1: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0: 근데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0: 블러셔는
1: 약간 좀 또
0: 미지근한 거 같아요.
1: 아,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0: 크림 블러셔.
1: 그쵸, 그렇지.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0: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1: 맞아.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0: 이거 시작한 지 92분.
1: 92분이 됐어?
0: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다섯 번. 5단계째.
1: 5단계째.
0: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3: I'm curious about it.
0: 해보실래요? 죄송. 너무 예쁘죠?
3: I look so different.
1: 좋아요,
0: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3: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0: 근데 너무
3: But 새롭고. It looks really good. Thank
1: you.
0: 너무 예뻐요.
1: 다행이다.
0: 마음에 아주
1: 감사합니다.
0: 입고 하시는 이건 완전 공주
1: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0: 짜잔.
1: 짜잔. 오나요.
0: 어때요?
1: 너무 예뻐요.
5: 완전 공주예요.
1: 와, 진짜 드레스 너무 잘 골랐다. 대박.
5: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0: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3: He's gonna be surprised.
0: 진짜?
3: For sure.
0: 그러니까 이렇게?
3: 예.
0: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너무 멋있어!
0: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6: 살짝 긴장되네.
0: 긴장.
1: 긴장.
0: 결혼식이에요, 지금 완전.
1: 신랑 입장. 네.

0: 아, 둘이 너무 닮으셨어.
1: 크시바.
2: 크시바?
3: 예뻐요.
4: 아, 예뻐요. 예뻐요.
0: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네.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네.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네.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0: 나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시작, 시작. 네,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0: 간다,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너무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와, 여기 너무 좋다. 와, 여기 완전 장관인데 여기. 아, 아, 잠깐이.
1: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사실은 네. 신라가 발달된 문화 중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초기예요.
0: 진짜?
1: 신라 초기? 어.
2: 색깔 바꿔주는 옷을 입고.
1: 오, 너무 이뻐.

0: 바다 앞에서 또 이렇게 일출을 볼 줄이야.
1: 일어나 보니 바다.
0: 일어나 보니 바다야. 네. 와. 아, 저번에 화성도 그랬었거든요.
1: 네네.
0: 오늘도 내가 알던 경주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어디입니까?
1: 여기 네. 감포.
0: 감포항?
1: 감포항.

0: 사실은 네. 여기 왜 왔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네. 우리 오병훈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1: 목포요. 약간 비슷해요.
0: 그렇지. 네. 목포는 뭐다?
1: 항구다.
0: 항구다. 네. 바닷가 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바다를 또 그리워하시니까 아, 보험이 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경주에 바다가 있어?
1: 그러니까요.
0: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아, 저 있잖아요, 저.
0: 그러니까. 네. 이 경주가 네. 동해를 끼고 있는 이 간포항의 존재가 사실은 경주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동해를 끼고 있어요?
0: 그렇지. 이게 동해바다예요.
1: 남해도 아니고?
0: 동해, 동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 뭐가 있습니까, 또?
0: 올해 간포항이 네. 개항 100주년. 박수.
1: 와.
0: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1925년에 그렇지. 한국 열린 거예요.
1: 아, 그때 한국 열린 데가 그렇지. 꽤 있구나.
0: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100년 동안 이 경주를 대표하는 폭우로서 여기 뭐 지금 사실은 이른 아침인데 네. 이미 배들은
1: 지금 출항했겠죠.
0: 간밤에 작업을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1: 아, 그래요.
0: 신선하게 잡은 물고기 경미하고 벌써 다 끝났어, 사실은.
1: 아, 근데 지금 이쪽을 네. 딱 보면
0: 배들이 엄청 많지.
1: 예. 네. 약간 그 항구 도시의 느낌이 딱 나요.
0: 있지, 있지, 있지.
1: 와, 경주가 항구 도시라. 네. 일단 한번 가보시죠.
0: 가죠.
1: 네. 네. 와, 특이하네.

0: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1: 네. 아. 여기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감포가 자랑하는 엄청나게 맛있고 네. 생산량도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생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예요.
0: 아, 이것도 지금 말리고 있는 거
1: 말리고
0: 같은데?
1: 있는 거지. 아. 뭘 것 같아?
0: 쥐치는 아니고.
1: 쥐치 아니지.
0: 그 얘는 뭐지?
1: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먹기 편한 거.
1: 아, 역시.
0: 가시 없는 거. 가.
1: 자.
0: 네.
1: 아. 여기 감포가. 아,
0: 가자미도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1: 그럼, 그럼, 그럼. 아. 반건조. 꾸덕꾸덕해지기도 하고 맛도 오르고.
0: 그쵸.
1: 너무 좋지. 그래서 아. 감포항이 네. 가자미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포구입니다. 온 김에 예. 좀 이따 제가 가자미 식사를 좀 대접하게 할 건데 어?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0: 그냥 먹지 왜?
1: 조금 일도 좀 하고.
0: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1: 약간 체험 삶의 현장처럼.
0: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시죠?
0: 예, 이쪽으로 잠깐.
2: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들부터 네. 사업자가 1980년도 사업자입니다.
1: 1980년?
2: 네네.
1: 오래 하셨구나. 네, 아,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걸 그러면?
2: 그렇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아~ 부모님 아직 계시고.
0: 그럼 그때부터 하신 거네?
2: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사업자를 하는 거죠.
1: 가자미 배가 몇 시쯤 나갔다가 몇 시쯤 들어와요?
0: 아, 그래. 궁금하다.
2: 경매가 5시 반부터 시작인데
1: 아, 가자미
2: 5시, 예, 5시 반에 물건을 경매 볼 수 있게 있게끔 판장에 풀어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0: 그러면 가자미가 사실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2: 네네.
0: 간포 가자미만의 뭐 맛있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0: 어, 유명하잖아요. 네.
2: 저 방식이 이제 저인망이라 해서 이 그물에 이렇게 그 고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끓어서.
1: 끓어서?
2: 네, 끓어서 고기가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거죠.
1: 아, 스트레스 없고?
2: 그렇죠.
1: 상처도 안 나고?
2: 그렇죠. 상처도 없죠, 그러고.
1: 아.
2: 살이 안 빠져요. 기름도 막 차있고. 아. 네. 아니, 저 방식이 틀립니다.
1: 그렇구나. 네.
0: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손질 해가지고.
2: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앞뒤로 생선이 이 거물 표시가 없잖아요. 전혀.
0: 아,
2: 거물 태가 없어요. 거물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아.
2: 예.
0: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손질한 다음에 네. 저렇게 이제 손 바로 저렇게 건조하는 것 같은데.
2: 네.
0: 시간이 얼마 정도
1: 걸려요? 얼마나 말려요?
0: 네, 어떻게.
2: 크기에 따라가 틀린데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하루 반나절. 이거 반건조예요, 반건조.
1: 아, 반건조?
2: 네, 구이나 조림이나 할 수 있게끔 반 아, 희득하게 네. 꾸덕꾸덕하게 네. 말리는 거. 그다음에 그... 지금 저 발등에 널린 거는 네. 한 지금부터 한 3일, 4일 말려야 돼요.
1: 아, 큰 거는 더 말려요?
2: 아니요, 저건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거예요, 저게. 저거는 이제 바짝 말려서 어. 조림용, 반찬용 그... 아.

0: 즐겨보겠습니다.
1: 즐겨보겠습니다.
2: 아, 이제 이거를 하나씩 펼치면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3: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2: 네, 이렇게.
3: 이 아, 배부분이 위로 가게?
2: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오케이. 여기에 이제 내장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3: 네네네.
2: 요 배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3: 네네.
2: 아~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3: 아, 그래야 아, 바람이 들어.
0: 그래, 안쪽까지.
2: 그렇죠, 건조기. 다 마르죠. 예. 안 그러면 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잘못하면.
3: 아~
2: 내장은 다 빼냈지만.
3: 아.
2: 예. 하늘, 배가 하늘로 보게.
3: 배가 하늘로.
2: 그리고 요 지느러미가 안 붙게끔. 건조가 되면 요를 붙거든요, 서로.
3: 아~
2: 찢어져요, 상품에.
3: 아, 서로 붙지 않게끔.
2: 예. 이렇게 머리를 맞춰서. 오하열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3: 아니, 되게 미남이야, 여기. 가재미가. 어, 괜히 생선 막 상처 날까봐 조심하게 되는
0: 것 같아. 아, 근데 살이 두툼하다.
3: 두툼해.
0: 네, 느낌이.
2: 이게 생생하다는 게 살을 눌러보면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0: 그러니까.
2: 아,
0: 그러네.
2: 네. 이거 회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거예요.
3: 단단해.
0: 네. 어, 단단하고.
2: 네.
3: 알 잘 말라라.
2: 잘하시네요.
3: 왜 이제 목포 출신하니까요. 네.

0: 이거
1: 뭐야?
0: 이 바다를 보면서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1: 이야, 이거 지금 바로
0: 네, 바로 지금 바로 새로 온 겁니다.
2: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
0: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찍었어.
1: 진짜 전 초고추장.
2: 네. 기가 막힙니다, 그거.
1: 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2: 아, 신선하다는 게 이런, 네. 이런 겁니다, 진짜.
1: 초고추장도 맛있어.
0: 맛있죠?
2: 아, 이것도 진짜 배합을
0: 했는데. 네, 그렇죠.
1: 아, 너무 맛있어.
0: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다 드시죠.
1: 네,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 네.
2: 확실히 가자미는 비린내 없고,
0: 네, 그렇죠.
2: 빽하고,
0: 그렇죠.
1: 오늘 너무 맛있다.
2: 쓸어 먹지.
0: 지금 회국수 먹고 진짜 맛있네.
1: 회국수
0: 정말 맛있어요.
1: 야, 맛있겠다, 회국. 회국수 하면 진짜 맛있겠다, 네. 진짜. 와.
2: 물회.
0: 물회도 맛있는데,
1: 아니, 한 번씩만 드세요. 두 번씩 먹기에는 반칙인 거고.
2: 미안해.
1: 이 정도면은 비빔국수지, 비빔국수.
2: 어우, 선생님, 진짜, 여기, 일하고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그런 건지, 역대급으로 진짜 맛있는데?
0: 분위기가 일단 많이 차지하죠. 바다 보면서.
1: 바다 바로 앞에서.
0: 네.
1: 아, 제작진도 있지. 보고 있는데 제작진도 좀 궁금을 해야지. 아, 너무 맛있어.
2: 아,
1: 너무 맛있어.

0: 바삼이 먹고 싶어요.
1: 그래서 진짜 네. 외집 분들 잘 모르는 네. 여기 간포의 찐 현지 식당.
0: 드디어 맛 칼럼니스트가 나오는 겁니까?
1: 아, 여행 작가. 아, 맛을 사랑하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0: 그래요?
1: 저 3년 만에 와요, 사실은.
0: 아, 와본데요?
1: 와봤지.
0: 아, 진짜?
1: 그럼 난 다 가본다고 소개하잖아. 여기.
0: 여기?
1: 예. 네.
0: 아, 일단 외경이 정감 있고 무조건 맛있는 집.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1: 맛이 그냥 보이지.
0: 그냥 간폼 출렁 다 파이브.
1: 아우. 간폼 출렁.
0: 예, 간폼.
1: 어, 느낌 왔어. 네. 느낌 좋아. 네.
2: 안녕하세요.
3: 예, 어서 오세요.
1: 네,
3: 반갑습니다. 이런 작은 집에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희가 좋죠. 와,
0: 완전 로컬 식당.
1: 여기 안에 테이블 두 개, 밖에 하나.
0: 밖에 하나.
3: 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장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0: 여기는
1: 제가
0: 어떻게 알고?
1: 3년 전 봄에 한번 왔었어요.
0: 3년 전 봄에.
1: 네. 근데 너무 그때 재밌어가지고. 네. 어머니.
2: 예.
1: 요즘도 새벽 한 4시쯤 문 여세요?
2: 예, 3시 40분에.
0: 새벽 3시 40분에요?
1: 예. 문을 열어요.
0: 그때 왜?
2: 회 사람들하고 제가 커피를 장사합니다.
1: 밤샘 조업하고 새벽에 이제 돌아오잖아.
2: 예, 배두라가 고기 풀고.
0: 그 식사도 하시고.
2: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절에 라면도 먹고.
0: 술도 먹고.
1: 그럼.
2: 커피도 먹고. 그러고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합니다. 4시만 되면 집에 가버려요. 제가 안 해요.
1: 왜냐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면 저기 이제 메뉴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네. 오늘 뭐 좋아요 하면 아~ 그때 나도 3년 전에 왔을 때
0: 그러니까.
1: 메뉴판에 보면 장치라고 있어. 그 생선을 말리고 계시더라고.
0: 장치.
1: 장치라고 길쭉하고 그 튼튼하게 생긴 못생긴 생선이 있어. 근데 살은 되게 부드러워. 그걸 먹으라 그러더라고. 아~ 그걸 먹었었어.
0: 어머니, 그러면 오늘은 뭐가 제일 좋아요?
2: 오늘 가지미 구이하고 찌개 잡사보세요. 아~ 저 일본 저 늘레가 있잖아요.
0: 아, 자, 예. 예. 아 가자미 찌개.
1: 가자미라니까.
2: 예, 가자미. 아, 지금은 가자미가 많이 나니까 가자미 금방 잡아오는 거 그런 거라야 맛이 있어요. 무 조금만 넣고 오늘 또 두부 조금 넣어놨어.
1: 아 알았어. 넣어놨어. 어머니 간포 사람이잖아, 그죠?
2: 아, 여기 토백이지요. 토백이요.
0: 그러면 여기서 몇 년이라
2: 여기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한 15년. 원래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
1: 아, 바닷가 쪽. 여기만 15년이고
2: 바닷가에서는
1: 바닷가 포장마차 한 20년 하셨어요.
2: 예.
1: 아.
2: 한 35년, 40년 돼 가요. 아,
0: 그럼 어머니 저 하나 질문하는데 간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2: 예.
0: 뭐가 있을까요?
2: 가자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오징어가 진짜 많이 나서 개도 물고 다니는데.
1: 오징어가 안 나.
2: 오징어가 없어요.
1: 강릉 속초도 오징어가 안 나. 잘.
0: 그러고 지금 안 나지.
2: 지금 동해에서 쭉 둘러가지고 늘으면 간포 바다, 이 황금 바다에. 내일 아침에 또 있으면 고기가 진짜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기 많았어요.
1: 어머니 아침에. 얘기하시느라고 가자미 타겠어. 어이 재밌지.
0: 재밌지.
2: 대게도 있어요. 아침에 하루.
0: 대박.
1: 어머 이거 뭘 안 시켰는데.
2: 그냥 잡사.
1: 와.
0: 게를?
2: 네.
1: 아 치사하다. 오징어니까 이런 거 주는구나.
2: 네. 아, 찌개도 옵니다.
1: 와. 어 뭐 게를?
2: 잘생긴 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게를 많이 줘.
1: 그럼 이게 이제 어머니 그거구나. 약간 작은 게.
2: 예, 네, 작은 게. 치수 미달.
1: 치수 미달. 그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네. 그런데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을 네. 해주시는 거지.
2: 입찰 보지를 못하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와, 어머니 아침에 너무 많이 먹겠는데 이거.
2: 전체 많이 잡수세요.
1: 오늘 이거 완전히 가자미 꽉 찬 밥상이야.
0: 가자미 조림에 구이에 가자미 찌개 그리고 미남이 준
2: 대게.
0: 대게.
2: 대게.
1: 찌개 국물부터.
0: 아 찌개부터 제가 알아서 또 먹겠습니다.

0: 이쁘게 좀 할걸요.
1: 이뻐, 이뻐요. 어, 된장만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맛, 더, 왜 이렇게 맛있지?
0: 새우 갈아주는
1: 거. 아, 그래서 감칠맛이 이렇게 좋구나.
0: 미운 안 넣고 새우를
1: 그럼 뭐라, 새우가 조미료지.
0: 김장 처리하면 이 김치 이거는 거.
2: 그럼. 이거 묵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 그거는 사가 왔는 거예요.
1: 아, 어미 죄송한데. 예. 가자미 좀 발라줘.
0: 그럴까요?
3: 발라주세요.
0: 네, 발라줄게.
4: 아까 이거 급하게
1: 올라간 거야. 이거. 큰 가시 말고는 씹어 먹어도 돼.
0: 네, 가야끼 이 양분이 제일 많아요.
1: 맞아. 깨끗해 진짜. 아, 맛이
3: 간격하고.
0: 쪼링거리가 이 생각이 나가.
1: 원래 가자미 이렇게 연한 뼈는 또 같이 씹어 먹어도 고소해.
3: 맛있어.
0: 복합뼈만 빼면 돼. 맛있어요?
3: 네, 맛있어.
0: 다행이다.

0: 아, 거기 거의 잘 발라주셨네.
1: 아, 그럼 바로 먹으면 되는구나.
0: 네.
2: 그대로 다 하지 않으면 조림이 맛있을 거예요.
3: 조림 맛있다.
0: 아, 맛있어.
3: 이게 진짜 애들 좋아. 요새는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1: 근데 지금 구이 조림찌개가 당연히 이제 조리 방법도 다르고 양념도 다른데
2: 예.
1: 가자미는 어떻게 해도 참 다 맛있네, 그지?
2: 네, 그치요.
1: 담백하게 기름만 둘러가지고 구워도 좋고 간장 넣고 이렇게 조려도 좋고 된장 풀어가 이렇게 찌개로
2: 예, 숙지
1: 끓여 먹어도 좋고
2: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고기.
0: 맛있어, 맛있어.
3: 담백.
1: 게를 다 이렇게
3: 깨끗하게 말해줘.
1: 게다리.
2: 그럼 밀면 되니.
1: 가위로 다 잘라줬구나.
3: 잘라줘서.
1: 쏙 빠져.
3: 네.
1: 쏙 빠져.
2: 걔도 다를 거예요, 잡숴봐야. 달사하게. 수족관 들어가면 걔가 맛이 없는데 여기는 달아.
1: 아~
2: 바로 잡아오는 게라고.
1: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3: 아, 그래요?
2: 예, 네, 단맛이 많지.
1: 바로?
2: 예, 네,
1: 바로.
2: 걔가 달다니까.
3: 그러면 예전에 그 간포항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죠?
2: 항은 똑같는데 네. 조금 이제
3: 시설.
2: 매립을 많이 했지. 자꾸 미아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넓어지니 이것도 옛날에는 다 부르기요. 부라키라요.
1: 아, 매운 거구나. 아, 일정 부분은. 네.
2: 이게 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국산말로 목간 이제 여기 바다로 가가 목간 하는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한 자리예요.
1: 하여튼 말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그냥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실 거예요?
2: 예.
1: 새벽에 문 열어?
2: 예.
1: 계속? 예.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지.
2: 그러니까.
1: 이제 뭐 칠순 지나셨으니까 뭐 한창이지 뭐.
2: 근데 아직까지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싱싱하긴 하나 그런가.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1: 싱싱.
2: 아주 싱싱하게 나가.
1: 어머니 또 3년 후에 또 올게요.
2: 그러세요.
3: 와 너무 잘 먹었다.
1: 어머니 커피 먹을게요. 커피.
2: 커피.
3: 아유 이제 어머니 저 커피 주세요.
2: 네.
1: 오늘은 여기도 어떻게?
3: 여기는
1: 솔직하게. 괜찮아.
3: 솔직하게. 여기는
1: 우정이 흔들려도 괜찮아. 진짜로
3: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시골에 내가 와서 할머니 집에 와서 진짜 할머니 밥을 넣고 먹고 싶어서 밥 해서 먹은 느낌 이런 느낌이.
1: 맞아. 그래서 경주 이제 오시는 분들 물론 그 시내 중심부 아니면 또 불국사 고녀
3: 그렇죠.
1: 유적이랑 뭐 네. 문화재. 그 여행도 좋은데 우리 간포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3: 아,
1: 바다도 좀 보고
3: 가자미도 좀 먹고
1: 가자미 드시고 네. 그런 그 어머니 식당도 와서
3: 아니 가자미는 아이들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3: 네, 간포 아,
1: 좋지 아, 어쨌든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좋아해 주니까 더 좋네.
3: 아 근데 난 저도 개인적으로 로컬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딱이잖아. 네.
3: 아, 완전 여기는 뭐
1: 그럼.
3: 어디서 나오지?
1: 아니 나 없었으면 여기로 안 왔겠어?
3: 아 모르겠어.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3: I found it.
4: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2: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4: Yes. Perfect.
2: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5: 맞아요.
2: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6: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2: 밴댕이?
6: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 번.
2: 이거 맛봐도 돼요?
6: 네.
2: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진짜 너무 좋아요. 오예, 국물.
6: 네, 이거
2: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6: 네, 고맙습니다.
2: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7: 12,000원이요.
2: 12,000원? 와, 오.
7: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5: 이거 쑥이에요?
8: 향이 네.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5: 해서.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네. 전이랑 막걸리.
8: 유명한 데 있어요.
5: 어디 여기 강화도?
8: 강화도에 저 온수리.
5: 아 양조장이 있어요?
8: 네, 있어요.
5: 아 여기 진짜.
8: 네 있어요.
2: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5: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8: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5: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8: 호박 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5: 생으로?
8: 먹어도 맛있고요.
2: 오케이. 오케이. 한 박스.
8: 한 박스.
2: 한 박스.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Yes.
8: 감사합니다.
2: 아, so good.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9: 들어와도 돼요?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0: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어? 그거 가능할까요?
1: 아,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투병? 이렇게? 오,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요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이거 차갑게 네. 마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1: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0: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아, 아 저희 오케이,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1: 네네.
0: 주세요.
1: 짠.
0: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0: 아예 거. 달라요.
1: 맞아요.
0: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요.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소멜리에님, 네. 진짜 막걸리 소멜리에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1: 아,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어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이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예.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오우. 어? 어떡해?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 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Korean heart.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네,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도 보내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2: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0: 이때 우나라 주유는 노숙다려 말씀하되
1: 공명이 진실로 허언이라. 융동 때의 동남풍이었지 쓸소냐.
0: 공명을 잠깐 봐도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의 어찌 허언을 허우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0: 나 소녀라 예. 내 배를 더디더 분명 담배 못 잡으면 대정한 내 부담에 대파에 네 목을 등록 뛰어내 모래 풍동 달에 치며 고혼이 될 것이니 오소급히 대진하라 예.
1: 겁을 내어 닷 감고 도지를 허리째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0: 나를해하려고사상전모양자보고저렇게쫓아오니이를오해허리
1: 자룡이말듣고선생은나무용여마사이다파가지를쓰고벼락을바구지내화살을못피하리라

0: With the food ready and the cheering gear all set, it's finally time for the game to begin. Just watching the game isn't always enough. So why not add a friendly wager with friends?
1: 오늘 진 팀의 팬이 음식값 다 내기.
2: 이길 자신 있습니까, 각자?
1: 저희 오늘 위닝 해야죠. 키움 위닝 할 수 있습니다.
3: 오늘 이길 거예요.
1: 어제 졌거든요. 키움 화이팅! 오늘 꼭 이겨주세요.
3: 연속 화이팅! 보여주세요. 화이팅!
0: Let's see. Who'll turn out to be today's lucky charm? As soon as the first pitch is thrown, the atmosphere shifts in an instant. Every pitch, every swing. The crowd follows every moment without looking away. But wait, is that a monitor at the ballpark?
2: 야구 보면서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비디오 판독 같은 거 할 때 나오기 전에 이걸로 또 나오니까 뭐 그걸로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뭐 이제 다른 경기나 뭐 점수 같은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0: Now that's true baseball passion. And above all, there's one thing no one should miss when experiencing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The cheers.
4: 일단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야 돼요. 힘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 손끝으로 이제 나도 날리겠다. 나도 안타 날리겠다. 홈런 날리겠다. 이 마음.
0: From the top of their lungs to the tips of their fingers, the crowd throws itself into every cheer. By the end of the game, all that cheering might just be the perfect stress reliever.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makes Korean baseball cheering so unique. What could it be?
5: 선수들마다 다 등장곡이 있고 각자만의 개인 응원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0: That's right. In Korean professional

0: 저희가 최종 파이널 무대를 했었던 극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인데요.
1: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객의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그 경연들을 다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일단 큰 행복을 느꼈고
1: 고맙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2: 고맙습니다.
0: 이렇게 한 30분 동안 계속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해줬던 것 같아요.
1: 저희는 발레 듀엣, 발레리노 이강훈,
3: 발레리나 김민진입니다.

0: 제가 처음 발레를 시작한 거는 5살 때였는데요.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하고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1: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발레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발레는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을 하는 걸 찾아보니까 김기민 선배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0: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거는 영재교육원에서 제가 12살, 오빠가 13살 때 처음 만나서

0: 내가 17살 때, 민진이가 16살 때 처음으로 파드를 하게 되었고요.
1: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 산막에 나오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0: 저희가 그때 파드도 처음이고 작품 자체도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1: 교수님들이랑 진짜 많이 가르침 받고 오빠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만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처음으로 대학에 와서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1: 저는 인어공주를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10살 때 대학생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대학에 와서 할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기뻤고,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감정선이 이어지는데, 그거를 오빠랑 인어공주를 같이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해져서.
0: 서로 더 많은 호흡으로 서로 잘 맞춰 나가서 무대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24, number 24, Kim Min-jin, и номер 14, number 14, Lee Kang-won.
1: 저희가 이번에 참가한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는 되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발레 콩쿠르인데요. 1969년에 시작돼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콩쿠르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니어 듀엣 부문으로 참가를 했고, 특히 이번 해에는 전설적인 안무가이신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기념하는 데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0: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점수 체계라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파드대는 저는 둘이서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진이가 더 좋은 라인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희생을 해서 더 수준 높은 듀엣을 보여주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1: 저는 이제 한국에서 준비할 때도 느꼈고, 특히 현지에 가서 콩쿠르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오빠는 진짜 대담하고 영리한 무용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무대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모습에 되게 놀랐고. 워낙 그 파트너링에 있어서 다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저는 저의 할 일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할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0: 듀엣을 했을 때는 그 작품에 맞는 캐릭터성에 맞는 연기하면서 췄던 것 같습니다.
2: 드리고 Па-де-де из балета «Эсмеральда». Хореография Петипа Березов. Па-де-де from La Esmeralda.
1: 저희는 3라운드에 처음에 라 에스메랄다 그랑 파드데를 선보였고,
0: 저희 콩쿨에서 선보인 그 내용은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그 남자의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계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백제호스 작품은 이제 오디리, 오데트로 변장을 해서 왕자인 지그프리트를 속이고 유혹해서 왕자가 사랑의 맹세를 하게끔 만드는 바드대 장면이에요.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오디를 연기하는 거에 되게 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관객분들은 백제호스 같은 클래식 작품들을 매일같이 접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저의 흑조를 선보여 드리는 것이 조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왕자랑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할 거고 어떤 말을 왕자에게 전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적인 걸로 아니면 음악적인 걸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오빠랑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솔직히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많이 감사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모스크바라는 국제 콩쿨에 한국을 대표해 나갔는데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목표를 1등으로 잡고 나가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잘 따라와줘서 기분 좋습니다.
0: 저는 제가 느꼈던 이 발레라는 길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의 극을 보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몰입하게 하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1: 저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만 잘하는 발레리노가 아닌 그 어려운 테크닉 안에서도 그 감정과 스토리를 담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Bugglers is Key Story's movie today. About a new relationship in the second half of life, an escapist romance for the young at heart. It's been screened in many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ew director Kim Tae-hui brings his warm, affectionate eye. Veteran actors Jeong Ye-hwa and Ki Ju-bong bring their nuanced acting. Let's watch the movie The Bugglers. She's a woman who takes hold of the village leader's wife by the hair. Eunja has a gripe against the world. One day, she sees a strange van that is new to her village. It's messy and very lived in. Just then, the owner shows up.
1: So cute.
0: She's not at all bothered about having been caught looking inside.
2: 뭔데 놈이 놈 앞에 차를 갖다 대는 거예요?
3: 아, 미안합니다.
0: The owner is a wanderer named Palbo.
3: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이라 집보다는 차 안이 편합니다.
2: 마?
3: 그럼 가보겠습니다.
0: Is it pity for a stranger? Eunja drops an invitation.
2: 근데 술 좀 마시는가? 내일 이장놈 생일이라 여기서 술판을 벌일 거인데 뭐 할 거 없어 와 보든가.
0: He's not about to get without giving back, and Eunja seems surprised. Actually, Eunja is the village loner. After her husband died, she has been relying on drink to pass the time.
4: 왜 또 간만에 드셔? 딴 놈 만날까 걱정돼요.
0: Still missing her late husband. One day.
4: 현숙이요?
0: Thinking the house empty, Palbo breaks in. Despite a struggle, he manages to run off. But oh goodness, he leaves his bag behind. Inside the bag, there's some petty cash and lots of framed pictures. Eunja checks the ID card and goes to find Palbo. She discovers the familiar van. When Palbo comes by, she hides in the van. After a long drive, the van stops at another crime scene. This time, she manages to catch him in the act.
3: 아이 좀 살살 좀 하시오.
4: 내 반지 어디 있어?
3: 아 왜 노망이 났는지는 몰라도 반지는 안 훔쳤어. 아니 이거 다 털어 보셔 어디.
4: 다 뒤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는데.
0: Then. What? They've gotten drunk and fallen asleep in a stranger's house. Luckily, Palbo comes to his senses. They manage to get away.
3: 괜찮소?
0: Oh, this is a first for Eunja.
4: 어때요? 느껴지는가?
0: And she feels surprisingly alive.
4: 심장이 발딱발딱 뛰잖요.
0: Palbo makes an offer.
3: 나랑 같이 가겠소? 이게 크게 할 짓은 못해도 나름 할 만하오.
0: And so begins the couple's crime spree.
4: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겠구만.
3: 행복해 보이지 않소?
0: They're not after big bucks, but framed pictures and bits of cash.
3: 아.
0: Palbo snares a piggy bank, then Eunja shows him what she managed to take.
4: 이 돈을 찾는 데는 말이요, 감이 중요한 것이요. 니는 단순히 동업자가 아니라 귀인을 만난 것이오.
0: What? 은자 has a neck for stealing? But 팔복 is shocked at the amount.
3: 난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둑놈은 아니오. 금방 놓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
2: 내가 내 나이.
0: They bicker.
4: 돈은
3: 다시 나올 만한 것으로 바꿔 왔소.
0: The two find ways to compromise and continue their journey on the road together.
3: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 일을 끝내고 나오려던 참에 안방에 있는 액자 하나를 보았어. 가족 사진인데 다들 웃고 있었지. 모든 게 무서웠던 그 순간에 그 사진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편안해졌어. 이게 나에겐 부적이요. 행복 좀 가져다 주십사 하는.
0: Romantic thief 팔복 and snappish loner 은자. Will they continue to get along? An older couple's strange but rosy romance. It is the movie The Bugler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은자 is modeled on the director's grandmother.
1: 하루한 길에 마을에 이제 비닐하수에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담배도 피우시고 목소리도 막 서슴치 않게 하시고 소주도 병나발로 드시고 하시는 모습이 어린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이 있구나 그 기억이 내리에 되게 깊이 박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0: He put a lot into casting 은자. He felt actress 정혜화 would be right for the role.
1: 평소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되게 날쌔고 그런 동시에 뭔가 조금은 키치하고 귀여운 면모도 있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어떤 분이 계실까 이렇게 딱 찾던 중에 정혜화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Actress 정혜화 says she felt drawn to the unique character.
5: 배우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은자는 해보지 못했던 역이기도 하고 저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저를 꺼낼 수도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그리고 설렘이 있는 작품이어서 꼭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0: Actor 기주봉 expressed 팔복's sense of romance and freedom.
3: 배우 칼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는 상태인데 머리도 내가 길렀고 수염도 길렀고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그러냐면 감독이 또 보는 캐릭터가 있을 테니까 근데 머리도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두고
0: The framed pictures he steals are symbols of loneliness and longing.
1: 시골집 가면은 가족 사진 액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양비례로 가족들이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런 인종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고 팔복도 가족이 없잖아요. 돈을 위해서 이렇게 것들을 하지만 그런 가족 사진을 보고 좀 위안을 얻는 것같았어요
0: The movie says hearts don't grow cold because of old age.
5: 제 나이층의 분들이 훨씬 더 공감하시면서 볼 것 같은 느낌?
3: 나이 들어서 낭만 찾겠다고 차에다 하시고 또는 인생의 통로처럼 관객들도 찾을 수 있는 작품이 되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은자 and 팔복's adventures together. It is the movie The Buglers. The character key story highlights in The Buglers is
2: 야박하게 못이야 박혀 돈밖에 모르는 젊은 것이 아주 마을을 잡아먹었어
0: 은자, a woman who alienates others with her words and attitude. Through her meeting with 팔복, she regains a sense of freedom and connection.
4: 심장이 발딱발딱 뛰잖여
0: Recognized theater actress 정혜화 took on the role. She expresses a complicated mix of emotions, loneliness masked with brusqueness, a new excitement. She has great chemistry with 기주봉, who plays 팔복.
1: 손을 안 그냥 카메라 앞에 놓고 선생님이 하시는 노래를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Enjoy these veteran actors excel at their craft. A unique road movie romance. It is the movie The Burglars.

셰익스피어가 너무나 천재적인 작가라서 한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고, 그래서 제목도 셰익스피스고 이 셰익스피어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작품.

0: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1: 하! 노예라니! 자, 페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2: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3: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2: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1: 네?
2: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4: 랜덤 변두리 이름 없는 화원 수많은 꽃이 자라는 곳.
5: 화원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자의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글을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숨어서라도 우리의 꿈과 어떠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루는 공간? 그 전에 제가 집에서 가출하기 전에는 책장과 책장 사이가 저의 안식처였다면 화원은 또 다른 저의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6: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0: 그린은 재능이 없는 게 가장 큰 결핍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잣집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같이 작가를 꿈꿔도 작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은 로렌한테 있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재능이 없다는 건 좀 불행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로렌과 다르게 그린은 재능이 없는 게 그 부잣집에서의 유일한 결핍이지 않을까요?
1: 아버지.
2: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2: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1: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2: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1: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2: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기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1: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2: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1: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2: 나? 난 아들이잖아.
3: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했지만 어떤 시대상으로 이게 허용되지 않는? 지금도 사실은 어떠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울분이 있는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0: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받는 거,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 그게 이 셰익스피어 자체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 같고, 이 화원 안에 사람들이, 그린도 포함해서 로자도, 페이지도, 리건도, 그리고 저도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제일 큰 꿈이자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1: 로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무대의 중심에 내가

0: 셰익스피어 시대 때도 사실은 극작가와 배우가 거의 공동 창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적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고 저희가 상상한 구현에는 캐릭터들은 사실은 로렌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말로써 이야기를 스토리텔러를 해준 로자가 있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배우 리건이 있고 그리고 소네트를 써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들이 함께 글을 써가는 창작 집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작을 하는 지금 형태도 저희는 사실 극단처럼 창작 집단으로 작가님, 뭐 연출님, 작곡가님 다 모여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셰익스피어의 조각들인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1: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2: 자!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1: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1: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이 마지막에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를 깨닫는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힐링을 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1: Welcome!
0: Woo! Welcome! Woo!
1: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3: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의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저희 7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7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5: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와.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4: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냥냥이란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4: 낙낙춥춥.
0: 어, 귀엽다.
1: 귀엽다. 또 있을까요?
4: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1: 와, 그래서 언니들이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4: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기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퀴즈는 스퀴즈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4: 뮤직.

0: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1: 색다른
0: 신기한
1: 느낌. 네. 색다른 느낌.
2: 좋습니다. 좋습니다.
3: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4: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0: 오, 좋다.
2: 좋아요. 또 있나요?
5: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2: 파티 좋죠. 오,
0: 재밌겠다. 오,
2: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日本の皆さん こんにちは Our Birthday です 私たちが 8月19日 にデビューしました 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 Skeezy 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 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 혹시 유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7: 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 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ときめきをお伝えできるよう 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2: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8: Yeah!
3: Alright, music, start!

0: 샤넬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오 why 떡 all of a sudden?
0: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맞죠, 맞죠. 완전 맛 업, 업. 근데 오늘 심플리 케이팝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eah,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art!

0: 언니.
1: 네.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0: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1: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0: 아, 그거 너무 좋죠. Yeah, 같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
0: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1: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0: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 Oh, that's a classic. I'll,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0: 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우리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0: 우선은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스포츠카 들어봐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엔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 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5: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싸우게 되지 아무래도.
5: 맞습니다.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6: 맞아요.
5: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6: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차오린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7: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6: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0: 중요하죠 아무래도.
6: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잘 화해를 해야 되죠.
7: 그렇죠.
0: 잘 싸우고 잘 화해하자. 너무 좋은 답.
7: 너무 좋아요.
0: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7: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2: Thank you for the great advice. I will keep that in mind.
0: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기욱 씨,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우리 글로벌 위브 팬 여러분들 이번에 원이 정규 3집 앨범 정규 앨범 17곡이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0: 자, 그럼 해피엔딩을 예고하는 원위의 시나리오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원위, are you ready?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 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겨오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하다. And make it, make it,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honey. 다다리, 다다리, come, honey.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못지않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eo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eo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eo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e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eonghwa, a maker of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3: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Jeonbyeo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4: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6: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추락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6: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5: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6: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이대 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7: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8: 집사님 저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0: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umbyu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2: 아, MES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2: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1: 네.
2: 예. 이대명관은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관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4: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5: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4: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6: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이 파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량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량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4: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7: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7: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6: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량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5: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4: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 Tian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A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역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I'm Live에 초청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음 들려드린 두 곡이 귀에 잘 맞으셨나요?
1: 네!
0: 다행이고요. 또 제가 오늘 I'm Live에 예? 잠시만요. 오케이. I'm Live에 나오면서 이제 또 특별 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했던 셔츠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되게 잘생겼고 노래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두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약간 소리 질러도 되는 바이브인가요, 여기? 셔츠 위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살이 너무 빠졌어. 얄밉게.
2: 안녕하세요.
0: 인사해.
2: 안녕하세요. 저 음악하고 있는 셔츠라고 합니다. 문화수 반갑습니다.
0: 자,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요. 라이브를 몇 번 안 해봤던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주 그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멘트가 좀 구렸네요. 다음 바로 가시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하죠 노래.
1: 감사합니다.
0: 뭐 할 말 없으세요?
1: 방금 곡은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 이제 저희 크루의 한이 형 노래인데 저희가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으그투합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여러분.
0: 네, 그래서 첫 곡에 이어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캄캄해라는 노래고요. 좀 귀염 뽕짝.
1: 네, 좀 바운스 탈 수 있는 노래니까 여러분 손 들어줄 수 있나요 혹시? 들어주면서 이렇게
0: 지금부터 네. 들면 힘드니까 네, 지금부터 좀 이따가 신호를 드릴게요.
1: Yes sir.
0: Let's go.

0: 감사합니다. 이제 셔츠는 들어갈 거고요. 고생해준 셔츠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감사합니다. 남은 찬이 형 공연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
0: 안녕.
1: 안녕.
0: 사실은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무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무릎 부상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 해주시는 밴드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드럼의 정주석,

건반의 김예종. 아 너무 좋다. 베이스의 차이환. 와 깔끔하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의 강민준. 오케이. 마지막 곡이구나. 마지막 곡으로 차가워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 맞죠? 아, 안 떨렸는데 갑자기 확 떨리네. 가볼게요.

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Taek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geo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무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 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나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i Yang-op, Choi Bang-je, and Kim Dae-ge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ang-u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3: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저의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 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3: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Tu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0: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navigator in the name of Ferdinand Magellan come over, and he brought with him the image of the small Jesus, what we call Santo Niño. He brought that and he introduced Catholicism along with all the friars that came with him. So we look at more than 500 years from that time. And we see around 8 out of 10 Filipinos are Catholics.
1: From the mid-16th century, the Philippines was under Spanish colonial rule for nearly 300 years. During this period, Catholic missionary work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and Manila gradually grew into an important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And on the morning of April 19, 1839, a group of 8, including Kim Dae-gon, fellow seminarians, and priests, arrived at the port of Manila. Through a letter sent by Father Libois, who arrived in Manila alongside Kim Dae-gon, to the superior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minary, we wer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arrival in Manila.
4: Dear Fathers, because of the trouble that broke out in Canton and Macau following the opium trade, Father Legrégois must have already informed you of the fear he experienced.

0: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che teaches the Chosu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lomboy, the Chosu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2: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olom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have survived to this day.
2: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귀에 박혀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Egon stayed here in Lolomboy during his time as a seminarian was a farm owned by the Dominican Order. The property later passed into private ownership.
1: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개인 집이었어요. 개인 집인데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 200주년 때 성인 반열에 김단선이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자 마시자 그분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김대원 성인이 여기 머무셨던 걸 알고 그 할머니가 김대원 성인이 그 소지품이 있었어요. 소지품 몇 가지 뭐 책자하고 뭐 이렇게 소지품인데 그 소지품도 계속 보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넘겨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수녀는 다 해줬는데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필리핀 교구에 필리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람 김대원 성인이 여기서 머무셨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에서는 1984년 성인 반열 올라가시자마자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거기를 성지로 선포했어요.
0: In 1986, a statue of Father Kim Dae-gon was erected in Lolomboy, where he and his group had once stayed, in the presence of Cardinal Kim Soo-hwan of Korea and Bishop Cirilo Almario Jr. of the Philippines. And the Korean Catholic Church also designated the site as a shrine. There are only three overseas shrines dedicated to Saint Kim Dae-gon. China, where he studied theology and was ordained a deacon. Macau, where he first set out on his journey to study abroad. And Lolomboy in the Philippines, where he stayed after leaving Macau. In that sense, the Lolomboy Shrine can also be seen as an important place where traces of Father Kim Dae-gon's life and faith remain. Today, many Koreans visit this place. And An Chung-y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ts development.
1: 내가 여기다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성지 그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정할 수 있게끔 피정 센터를 일단 급하게 지어가지고 손님 뭐 한 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게끔 줘가지고 그분들을 유치시켜서 일단은 한국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지만 여기 후원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이제 없었던 걸 이제 막 만들어서 나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0: Currently, this site is managed by the Sisters of St. Andrew in Korea. Shall we take a look around the Lolomboy Shrine of Father Kim Dae-gon? The large building on the left is a retreat center. And there are two churches within the shrine grounds.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가곡은 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0: 닭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새 닭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기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형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3: Left butt track.
4: 네. 이게 맛있다.
3: 네, 먹었어.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측광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소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이 토기만 그 시신의 발 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이쪽 마을 사람들이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큰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색은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류상과 사람 간의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해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1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류.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류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2: 오늘 높입니다.
1: 저는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1: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1: 근데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1: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1: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1: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1: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1: 그래서.
2: 라고 했죠. 예.
1: 또 보니까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 네.
1: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 주제는?
1: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2: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고!
0: 렛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또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또 선물해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OC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뭐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근데 남자친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넘치시는데요?
2: 좀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그럼
0: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네.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비,
0: 태양 피하는 방법.
2: 지금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제가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1: 부끄러워요.
0: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표지어가지고.
0: 표지예요. 오! 진짜? 이거 뭐야?
2: 노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2: 성동
0: 예.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약하네요.
3: 되게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그걸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2: 그래도.
1: 죄송합니다.
2: 제가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정체가 뭐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오데노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나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3: 지금.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동생 계정.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구독 한 모습만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2: 구독 인증?
0: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또 이제 맨즈 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 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패션 피플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잠시만.
0: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또 K뷰티를 또 위해서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가 불편해질 거 같아서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오우,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종이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아닙니다. 아,
1: 사실 제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렌즈 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5: 좋아하고.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5: 너무 고와.
1: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입이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5: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5: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5: 아, 선크림도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5: 비비.
4: 아, 비비.
5: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오브제. 아 이제 오브제 아, 쓰고 맛있습니다. 있습니다.
5: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
5: 아니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5: 예.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5: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떼어줘야 되고.
5: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4: 네.
1: 파이팅
4: 네.
1: 합시다. 네,
5: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4: 네.
5: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5: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5: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네.
5: 혹시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6: 아,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5: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6: 여기가 직장.
5: 야,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네. 렌즈 뷰티인데요.
5: 네. 네. 이제 렌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6: 네.
5: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6: 그 립 관련된 거.
5: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6: 브레이라고.
1: 브레이.
6: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BT겠죠?
6: 네, KBT.
1: 브레이.
6: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네, 좋은 점!
6: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1: 좋네요.
5: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렌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6: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6: 네. 간단하게 좀.
5: 이쁘다. 네.
6: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6: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것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6: 네.
5: 내추럴함.
6: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5: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6: 네,
5: 별점이나
6: 순위나
5: 이런
6: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그러니까 결국에 렌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6: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5: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면 팝업인데.
5: 뭐야, 이 K...
1: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5: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를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거
5: 같고요. 아우, 좋습니다. 오.
1: 우와!
6: 우와!
1: 향이 너무 좋아.
5: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5: 그러니까
0: 색감도
1: 이게 그거잖아요. 명품.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5: 아, 어,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봐요.
7: 반갑습니다.
5: 네, 아, 안녕하세요.
7: 워리어라는 향수요. 시트러스랑 샌다로드 찬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오, 7시간.
5: 오, 7시간이요?
1: 오, 오, 되게 워리어 저랑 잘 어울리네요.
7: 감사합니다.
1: 네.
5: 어? 좀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5: 낙이냐고.
1: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너비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예요.
5: 그러니까.
1: 쿡쿡쿡쿡쿡.
8: 일단 한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드리실
1: 거고. 마음껏 푸시고.
8: 10초 후에 뒤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5: 오케이.
8: 준비되셨나요?
5: 네, 좋습니다.
8: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8: 아직
1: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8: 왜 이래 이거. 4, 3, 2, 1.
5: 이게 뭐야?
8: 거기까지. 좋습니다.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5: 예?
8: 이것도 패디팁.
5: 이게 뭔 일이래?
1: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오네. 뭔가 있었는데.
5: 이 시스템이. No. 오.
1: 할 말이 없네요.
5: 네? 네, 좋습니다.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8: 아, 그럼요. 그럼요.
5: 어, 가져가는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 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5: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5: 어, 나쁘지 않다.
1: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5: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5: 예. 야,
1: 야
5: 좋다.
1: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5: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파워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5: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5: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5: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5: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리얼하게.
1: 자, 첫 번째 리뷰템.

0: 이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고.
1: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0: 아 그럼요.
1: 자 개봉해 주세요.
0: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1: 네, 그만.
0: 아 그만.
1: 선크림 치고 그냥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0: 오 완전 물인데.
1: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쓱쓱쓱 네.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0: 아 미안해요.
1: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0: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1: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0: 아 그럼요.
1: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0: 그 테스트?
1: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0: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1: 사이언스 완전.
0: 네.
1: 짜라란.
0: 짜라란. 사이언스.
1: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0: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1: 요기요? 괜히 못 붙을 네.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0: 네.
1: 자 뿌릴게요.
0: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0: 리얼.
1: 1, 2, 3.
0: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0: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0: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0: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0: 제품이지
1: 맞아요.
0: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0: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0: 네.
1: 색조로 가봅시다.
0: 아우.
1: 짜란.
0: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0: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0: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렇죠.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0: 게 네,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0: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0: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0: 네.
1: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0: 네.
1: 오, 저 이렇게 펌프형입니다.
0: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0: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유, 리뷰를 위해서
1: 아 뭘 더 합니까?
0: 저
1: 야 오 괜찮다.
0: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0: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1: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0: 맞아요.
1: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0: 아
1: 어,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0: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0: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0: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0: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0: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0: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0: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0: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와. 완벽.
1: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0: 아,
1: 눌러봐야 돼.
0: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
0: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0: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0: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0: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카드.
0: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1: 어, 맞아,
0: 제품들
1: 맞아.
0: 많이 없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어, 괜찮은데?
0: 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어.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0: 네. 이걸 톤 버전까지 맞췄잖아요.
1: 네.
0: 그럼 뭡니까?
1: 입줄?
0: 입줄이 뭐야?
1: 입줄?
0: 색조 네. 한 스푼 가야죠.
1: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죠.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1: 아, 맞아요.
0: 바로 브레잇 싱글로우 틴트.
1: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1: 네.
0: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1: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요. 24시간이.
0: 그쵸.
1: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형 입술로예요?
0: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드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제 입술로?
0: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 볼펜 같이 생겼어.
1: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0: 오.
2: 와요.
0: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1: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무향입니다.
1: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0: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1: 네. 오.
0: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1: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0: 와, 어,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1: 어,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0: 안 지워졌어요.
1: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0: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어드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0: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1: 네.
0: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1: 네.
0: 나다가
1: 네.
0: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1: 네.
0: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0: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1: 네.
0: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1: 맞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1: 네.
0: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1: 없어요.
0: 어, 맛있어요.
1: 맛
0: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1: 네, 맛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0: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1: 어디 갔냐?
0: 주머니 가져왔다.
1: 아,
0: 너가
1: 아,
0: 절.
1: 아.
0: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절도했잖아, 너가.
1: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0: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1: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0: 아, 그러세요.
1: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0: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1: 오?
0: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1: 왜죠?
0: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갈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1: 네네.
0: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어 괜찮은 제품이다.
1: 오.
0: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1: 맞습니다.
0: 생각해서 어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자, 가겠습니다.
1: 네.
0: 이제 착착착이야.
1: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0: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1: 맞지요.
0: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1: 뭔데요? 어,
0: 말해줄 수 없죠.
1: 어.
0: 맛있는데?
1: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0: 단순한 게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바르는데?
3: 맨즈 뷰티 같긴 해.
0: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오전 다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진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팔로우 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일단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 야! 원래 있었던 것 같아. 작품이잖아. 아휴, 빨리 하자.
1: 그거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바로에 뭐야?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밌게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이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예.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3: Make it, make it, hada,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핫.
2: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4: Come on, let's do it.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2: 야.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0: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동양을 또 안내해줄 효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누구? 나 또 오늘 여행이 기대되는 이유는 또 저희 원년 멤버죠. 북향민 한복 디자이너 우리 권범 씨.
1: 오빠, 오빠가 여기 오고 싶다 했어?
0: 내가 오고 싶다는 거 아니고 경상도에 오고 싶다 했는데 네. 경상도에 가장 먼 곳으로 오자 그랬어.
1: 근데 저 여기 너무 좋아요.
0: 괜찮아?
1: 네, 완전 좋아요. 궁금이다
0: 언니 오빠들 잡다. 또 너무 기쁜 소식이죠,
1: 좀. 어떤 소식이요?
0: 저희가 시즌 1 때 네. 저희가 봤던 시즌 목소리로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BTOB 서은광 씨!
2: 신세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봄이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은광이와 함께
3: 녹인던 곳. 와,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0: 아니 근데 우와.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3: 그러니까요. 통영에 오니까 탁 트인 거 보세요. 야. 목이 탁 트입니다 그냥.
2: 우리 다시 꿈을 꿔요 같이 따스한 햇살 아래.
0: 오, 딱 맞아, 딱 맞아.
3: 아, 네, 너무 좋다.
0: 딱 맞아, 지금이라고.
3: 와.
1: 오늘 멤버는 이렇게 세 명인가요?
0: 아니죠.
1: 아, 진짜요?
0: 저희는 항상 네 명의 또 멤버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국경을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넘나드는 분이에요. 김치 귀신.
3: 와, 김치 귀신.
0: 인형 김치 귀신 유튜버 마이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동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온 최초 외국인 미스 춘향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미스 춘향. 와, 오빠 방자시잖아요.
0: 제가 방자. 춘향, 미스 춘향?
4: 맞아요.
0: 또 방자 역할을 또 아이고야.
1: 근데 진짜 파스텔 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전통 한복이 이제 오방색이랑 오간색으로 나뉘는데 이런 파스텔 톤은 현대에서 만들어진 한복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4: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 아, 제가 또 한복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0: 한국의 북유럽. 그러니까.
4: 네, 맞습니다.
0: 아니, 와, 맞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4: 그냥 한국에 미쳐 살았어요.
0: 진짜요?
4: K-드라마, K-팝, K-영화, K-예능. 그냥 하루에 6시간씩 봤어요.
0: 진짜요?
4: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3: 와, 김치 귀신.
4: 맞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니까.
0: 김치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3: 뭐지 싶은데 미스 춘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4: 맞아요, 맞아요.
0: 미스 춘향 현.
4: 맞아요, 현. 근데 95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외국이 된 거예요.
3: 진짜 한국에서?
4: 95년, 한국에서. 와. 95년.
0: 야, 여기 뒤에 보세요. 와. 이수신 장군님
3: 멋있어요.
0: 여기 또 통영에서 외세 침략을 다 막아내 주신 우리 이수신 장군님인데, 이수신 장군님 혹시 배워요? 북한에서는?
1: 북한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배우는데 그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랑 백성들이랑 같이 이제 그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세를 쳤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만 배워요.
0: 그렇게까지만?
1: 네. 왜냐하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을 내세우면 우상이 되니까 우상을 막기 위해서 자기만 우상이 돼야 되니까.
0: 그렇구나. 네. 야.
3: 마이 씨는 아세요 혹시?
4: 이순신 그 장군 모르면 간접이죠. 솔직히 간접이죠. 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1: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3: 이걸 알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1: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죠.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도 알 것이다.
0: 왜 봄이 많이 한다? 명량 몇 번이나 본 거야?
1: 두 번 봤어요.
0: 두 번 봤어.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3: 뭐야 이거?
0: 여기가 이게 전투를 했던 이게 하나하나 이게 있나 봐요, 여기가.
3: 그렇죠. 사실 여기가 보시면 한산도 대첩 했던 여기거든요.
0: 여기?
3: 네.
0: 여기가 한산도 대첩 했던
3: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여기 현위치 보이시죠?
0: 아, 여기가 우리가 여기. 와! 그럼 진짜 여기서 싸운 거구나.
3: 그렇죠.
4: 아이고, 와. 아이돌인데 역사를 잘 아시네요.
3: 아, 당연하죠. 저 우리 대한민국을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0: 혹시 근데 여러분들 하깃진 알아요?
3: 아이,
0: 아! 어. 이건 DVD 아니에요? DVD?
3: 아유, 당연히 알죠.
0: 하깃진,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뭔가 이순신 장군님의 발자취를 뭔가 따라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오늘.
0: 오늘 그런 여행이에요?
5: 오늘의 통영 여행의 주제가 네. 전쟁과 평화입니다. 아.
0: 그럼 이제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3: 어, 너무 좋네요.
0: 아, 또 구호 오랜만에 또.
3: 아, 그때 막 이거
0: 아,
3: 우리
0: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아니, 있어.
3: 그, 그대로
0: 아,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떠나볼까요?
4: 국경을 넘고
1: 경계도 넘고
3: 한계를 넘는
0: 넘어온 김에
6: 정글이죠.
0: 갑시다. 헤이, 넘어 와 볼래? 파도 위를 달려 전국 일주. 와, 여기가 어디인지?
3: 멋있는데?
0: 아, 삼도 수군 통제요. 어? 여기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계셨던. 아. 어? 야. 와.
1: 네. 대박.
3: 오, 웅장해.
0: 와, 진짜.
1: 대박이다.
0: 와, 뭔가 이게 딱 이게 아우라가 또 장난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1: 아, 저 아이고. 아, 하나도 아니, 못 따라 들어요.
0: 아니 근데 여기가 한자로 이게 적혀 있는데 한자에 좀 많이 약하고 마이 씨 이거 알아요? 글자?
1: 모르죠.
0: 아예 몰라. 아예 모르죠.
1: 한글만 어느 정도
0: 알고. 아까 올라올 때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긴 했는데 세병관 맞나요, 감독님? 와, 여기가 세병관이군요.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 사령 본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5: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선 통제령의 본영 관야 건물, 그리고 이곳이 2002년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0: 2002년에?
3: 아, 여기가 위치가 지금 또 고도가 올라오면서 야 높다 높다 했잖아요. 네. 약간 밑에가
0: 건물들이 없었으면은 삼도 바다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쫙 그냥.
5: 원래는 통영성에는 네 개 문과 삼포루, 그리고 세병관을 비롯해서 100개 관할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다 훼손되고요. 지금은 통영성 일부랑 이 세병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0: 아, 너무 아쉬워. 맨날 관아 같은 게 없어져 맨날.
3: 맞아요.
0: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그러면?
3: 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0: 어, 이게 들어가도 된대요, 이게. 와, 진짜 넓다, 근데.
3: 야.
0: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미쳤다, 미쳤다.
1: 이, 여기가 이제 장군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진두지 하시지 않았을까요?
0: 아, 여기 앉아서? 했어요? 아, 여기가 되게 뭔가 되게 우리도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3: 너무 좋다.
0: 너무 웅장하다, 웅장해. 야, 여기 보니까 저 바다 보인다.
3: 와, 제대로 보여. 와, 다르다. 여기서 보니까 또.
0: 와, 여기서 그러니까 쫙 보이는구나.
1: 해변.
3: 개인역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1: 그러니까.
0: 야.
4: 요즘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얼마일까? 좀 그러면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3: 이런 집.
0: 아, 집에 살고
3: 이런 위치에 집이.
0: 아, 부동산. 부동산 시점에서 치면은 굉장히 좀 값이 나가는.
1: 부지가 커가지고.
4: 이순신 장군은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0: 오, 진짜요? 오,
4: 네. 그 해전 중에 그 톱 3. 네. 네.
0: 혹시 어떤 해전이에요?
4: 그 한산도.
0: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이 그러면 저기 우리가 보이는 저 바다 있잖아요.
4: 맞아요.
0: 저기서 싸운 거?
4: 여기서 싸운 거예요.
3: 와, 그곳이 여기입니다.
5: 우리 그거 시 아세요, 혹시?
0: 시?
5: 이순신 장군이 썼던.
0: 뭐 달빛 뭐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3: 그건 어디에나 나오는 그거 아니야? 어찌하오리까.
5: 네.
3: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7: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적에 어디서 한 가락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끊는가?
3: 아, 느낌 알겠다. 이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이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3: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 또 바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0: 아, 너무 바다에서. 중요하지. 맞아, 너무
3: 해전에서.
0: 중요하지. 맞아, 맞아.
3: 네,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0: 그러네.

0: 기분이 어때?
1: 두근두근해.
0: 오늘 컨셉트?
1: 진심 전할래?
0: 자랑해볼까?
1: 최초의 부서.
0: 하고 싶은 말?
1: 함께 만들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경청단 단장 김효주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장관 직속 경청전담 조직입니다. 그동안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어떤 정책 프로세스에는 보다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는 정부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견인되어 온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세대와 좀 진영을 아울러서 보통의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프로세스에 담아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1관 2팀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1관, 그러니까 평화공존관에서는 그 관련된 제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참여팀에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팀에서는 이 미래형 어떤 정책 참여 수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평화경청 온 캠퍼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8개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무관심하다, 혹은 청년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청년들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삶, 청년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지점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통일 포스터 그리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북한을 접하고요. 통일을 접하고 그 이후에는 쭉 정보가 없는 겁니다.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고 청년이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으로 다들 때는 이제 혐오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개되고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과 정치의 영역인데요. 정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북한 문제라든지 통일 정책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달라져도 어떤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이 평화경총 온 캠퍼스와 같은 장들이 확장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년들의 삶이 진짜 힘들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해가는 이 과정

0: 과정이 결코 청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저희 통일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삶과 그것을 연결해 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으로 녹아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ow would today's younger generation feel if they traveled to Pyongyang?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encountered on a journey through North Korea.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지원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저번 주에 함께했던 정재훈 작가님.
2: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김진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3: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정말 날씨가 무더워요.
3: 예, 더워요.
0: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2: 네, 저는 1박 2일로 홍콩.
0: 네, 근처에서 해결하셨군요.
2: 네, 근처에서요.
3: 저는 요즘 7번 국도에 관심이 많아서 예. 동해 쪽을 주로 파고 있습니다. 이번엔 속초. 뭐 늘 중요한 거는 휴식과 의미 부여가 함께 있어야.
0: 네. 네. 여행하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저는 그 공간이 주는 느낌. 내가 거기 갔을 때 이 공간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느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디 갈 때는 내가 오늘 베트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베트남이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가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집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다트처럼 이렇게 탁 해서 걸리면 갑니다.
0: 아, 설마 그러면 다트 탁 던지셔서 북한 가셨던 거예요?
2: 그거는 아닌데.
4: 아니 그건 넘어서 맞으면
0: 오늘의 주제는 장소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가는 여행입니다. 여기 여권이 있어요. 저희 출연자분의 여권인데 누구의 여권일까요? 제가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출국 도장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도장들이 막 찍혀져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김지원 교수님 여권인데 아 근데 저 궁금해요. 북한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나요?
2: 저는 그걸 좀 저도 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네. 자랑하려고 했는데 안 찍어주고 그냥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그 북한 영사관이 있으면 된대요.
0: 또 이 정재훈 작가님께서 선을 넘는 삶을 살고 네. 계셨더라고요. 처음에 바리스타도 하셨고요. 호텔에서 셰프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영어 강사로 네. 일하시고 또 여행 작가로도 하시고 근데 선을 넘다 넘다 어쩌다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가시게 되셨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2: 그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0: 네, 너 공작.
3: 공조
2: 말고
3: 공작.
2: 첩보 영화는 다 보는데 그날도 그냥 우연히 그냥 첩보 영화 새로 나왔어. 누나 이거 볼래? 남동생이. 제가 그렇게 수많은 첩보 영화 다 봤거든요. 피해 그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휴대폰으로 가지고 이렇게 쳐봤죠. 네,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아예. 근데 영어로 구글로 해봤더니 너무 많은 여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0: 북한 여행.
2: 이번이 귀에 뭐 초저가 초저가 것도.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제 비자 신청하고 그냥 간 거예요. 정말.
0: 근데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순조로웠나요?
2: 그 다른 건 다 순조로운데 집에서 순조롭지 않았어요. 저희는 수트케이스가 바로 제 방에 있어요. 예. 언제 가도 집에서 몰려서 항상 베트남 뭐 어디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차마 평양은 말씀 못 드려서 가기 전날에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0: 그런데 교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비자 신청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5: 지금 북쪽 같은 경우는

0: 남과의 관계들을 거의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입.
1: 그렇다면 정재훈 작가님이 가신 건 호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0: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셨으니까.
2: 네. 이제 북한 여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배낭 메고 뭐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이징에 있는 그런 영국 여행사랑 통화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조심히 저한테 요거 하나를 자필로 좀 작성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왜냐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외국으로 간 사람이어서 영주권, 뭐 시민권을 받은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서명을 하고 이걸 다 뭐 어기면 엄벌에 처벌 받겠습니다 하고 제 서명하고
1: 그렇구나
2: 순진하지 않죠?
1: 그러게요 교수님도 북한에 방문해 보셨잖아요
3: 예, 저도 관광 갔었죠 관광
1: 네, 그때 과정은 어땠나요?
3: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라 네. 그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그냥 현대아산 여행사 신청해서 가서 머물다 왔고 개성 관광도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가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주교 개성에 가면 선주교 있잖아요.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선주교 쪽으로 그 북한 안내원이 그 남조선 동무들은 여기 오시면 꼭 띕니다. 막 이래. 그래서 왜 이렇게 뜁니까? 그랬더니 무슨 피를 찾습니다 맨날 와서 피.
1: 그 흔적이 혹시 남아있나?
3: 혈흔. 그 정몽주가 흘렸다는 거예요, 혈흔. 일단 선주교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다리가. 네. 말 두 필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짧은 다리인데 그래서 이게 혈흔입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뭐 요해 한 바로는 뭐 화강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산화하여 나타난 뭐 화학적 현상입니다.
1: 아, 혈흔이 아니라.
3: 그래서 뭘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하냐고. 네. 우리는 그걸 정몽주 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팩트체크하러 온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선주교 그 해설하던 분한테 제가 경주에 와서 첨성대나 불국사 가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죠, 우리도 뛰죠. 그래서 왜 서로 뛰냐 그러면
1: 궁금하고
3: 궁금하잖아. 신기하잖아. 네. 평생 그걸 교과서에서는 봤는데.
1: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끼리 역사 교류 여행을 하면 되게 좋겠다.
1: 네.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직접 보면 또 다르거든요.
2: 맞아요.
1: 직접 가보시니까 처음 딱 북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떠셨나요?
2: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북한에 갔다 온 분이 외국 분들이 꽤 많으셔서 한 다섯 분한테 메시지를 따로 보냈죠.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이렇게 찍으셨는데 정말 안전했는지 했더니 저한테 이제 다섯 분이 다 동시에 그러셨어요. 꼭 가보라고.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거다. 나중에 개방이 되면 이런 북한의 모습 볼 수 없으니까 가라. 생각을 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한 분들은 다 안 가보거나 못 가보셨고 가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가본 사람들. 그래서 간 거여서 그래도 여전히 첫 발을 내딜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세관 똑같이 있어요, 공항. 저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김포공항보다 좀 작은데 거기는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일렬로 다 서요 정말 공손히 제가 여권을 내밀 때까지만 해도 저를 안 봐요 그러니까는 공통적이에요 뭐 안 봐요 근데 보더니만 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정말 저는 그게 10초였는데 10년 왜냐면 컴퓨터로 뭘 막 작성을 해요 아 할머니가 말한 게 이거구나 잡으러 오라고 아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좀 사람면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탁 보고 제가 그때 그분을 얼굴을 쳐다봤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분을 잘 못 봐요.
1: 그래요?
2: 저한테 이제 아, 주소 바뀌었습니까? 아 신주소를 모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구주소. 제 엄마 주소 썼거든요.
1: 네네네.
2: 저희 주소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여행 잘하십시오. 이래서 그때부터 제 여행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1: 또 이 책에서만 보던 북한, 듣기만 하던 북한과 직접 그곳에서 생활을 좀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1: 달랐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본 북한의 모습은 당연히 단편적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제 저는 함경북도에 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할 기회도 있었어요. 와,
1: 그럼 거기서 직접 먹고 자고 하셨네요.
2: 거기서 이제 정말 방에 들어갔는데 방 냄새가 저희 할머니 집 간 냄새예요. 잘 때 이제 이불을 딱 펴주는데 잡고 누웠는데 저희 할머니 집 온 줄 알았어요. 눈을 감는데 이불 냄새,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산다. 여긴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선을 넘어 보니까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1: 약간 한국 시골 같은 느낌.
2: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집하고 똑같아요. 자개상부터.
1: 혹시 거기서 밥 차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네.
1: 뭐 차려주던가요?
2: 정말 그 온 국수입니다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국수예요. 따뜻한 잔치국수에 김치를 그냥 썰어서 주셨어요. 그 김치를 꺼내서 배추김치를 도마에다 이렇게 썰어주는데 저는요 북한을 가려고 얼마나 역경이 많았어요. 집에서도 한 소리 들었지만 비행기 중국까지 가서 한 7시간 걸려갔는데 우리나라 말 똑같이 쓰고 밥상에는 정말 매번 된장국이 나와요. 감자조림 주면서 특히 이거 그 먹습니까? 근데 감자조림 저 어제도 먹었던 거 똑같이 간장 넣은 거
4: 식생활
2: 예, 이것만 보고도 내가 다른 점을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저기 고향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2분 각이 나와요. 제가 뛰면 집에 갈 땐 제가 뛰어서 가겠습니다.
3: 아 고려랑 호흡한다는 느낌 때문에 대성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숙녀사도 가보고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해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소녀를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체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김대건 and 최양업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0: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0: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2: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2: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제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2: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하면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T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0: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이 간다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Rolonboy.
2: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Rolon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Rolon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3: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Rolon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during his time in Rolon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3: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원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원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I'm Live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0: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만.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셀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카니 시고. 카니 시고. 카니 카니 카니 시고.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이거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3: 삼봉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봉낙이란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낚시.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4: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3: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3: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4: 그렇죠.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3: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4: 그렇죠.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4: 네. 네. 좋습니다.
3: 가보실까요?
4: 네.
2: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4: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3: 네.
4: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3: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4: 잘 보세요. 보여요.
3: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뭘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3: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4: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3: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4: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3: 그러면
4: 이렇게 보이잖아요.
3: 이런 식으로 보고
4: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3: 네 보입니다.
4: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3: 네.
4: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3: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4: 어? 지나갔다.
0: 이렇게. 어림도
4: 원리는 알겠죠?
3: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4: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3: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네.
4: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3: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4: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0: 입만 벌리면?
3: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4: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3: 그러니까요.
4: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3: 오! 걸었어. 걸었어.
4: 잡혔어요.
3: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4: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3: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4: 오! 오
6: 장어다.
4: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아, 오, 터는데요? 오, 제대로 터는데?
4: 오,
3: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4: 오,
3: 쏘가리. 쏘가리.
4: 대박.
3: 와, 쏘가리가 나오네.
4: 이거 뜰채 없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아, 들어 올릴게요. 응. 예,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4: 응.
3: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여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이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오.
1: 아.
0: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2: 장난 아니에요?
0: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0: 저희가 최종 파이널 무대를 했었던 극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인데요.
1: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객의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그 경연들을 다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일단 큰 행복을 느꼈고
1: 고맙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2: 고맙습니다.
0: 이렇게 한 30분 동안 계속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해줬던 것 같아요.
1: 저희는 발레 듀엣 발레리노 이강원,
3: 발레리나 김민진입니다.

0: 제가 처음 발레를 시작한 거는 5살 때였는데요.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하고 발레리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1: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발레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발레는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을 하는 걸 찾아보니까 김기민 선배님의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노라는 꿈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0: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거는 영재교육원에서 제가 12살, 오빠가 13살 때 처음 만나서

0: 제가 17살 때, 민진이가 16살 때 처음으로 파드를 하게 되었고요.
1: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 산막에 나오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0: 저희가 그때 파드도 처음이고 작품 자체도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1: 교수님들이랑 진짜 많이 가르침 받고 오빠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만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0: 처음으로 대학에 와서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1: 저는 인어공주를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10살 때 대학생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대학에 와서 할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기뻤고,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감정선이 이어지는데, 그거를 오빠랑 인어공주를 같이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해져서.
0: 서로 더 많은 호흡으로 서로 잘 맞춰 나가서 무대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24, number 24, Kim Min Jin, и номер 14, number 14, Lee Kan Won.
1: 저희가 이번에 참가한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는 되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 발레 콩쿠르인데요. 1969년에 시작돼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콩쿠르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니어 듀엣 부문으로 참가를 했고, 특히 이번에는 전설적인 안무가이신 유리 그리고로비치를 기념하는 데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0: 그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오빠가 워낙 그 파트너링에 있어서 다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저는 저의 할 일에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1: 디엣을 했을 때는 그 작품에 맞는 캐릭터성에 맞는 연기하면서 쳤던 것 같습니다.
2: 드리고 Па-де-де из балета «Эсмеральда». Хореография Петипа Березов. Па-де-де from La Esmeralda.
0: 저희는 3라운드에 처음에 La Esmeralda 그랑 파드데를 선보였고,
1: 저희 콩쿨에서 선보인 그 내용은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그 남자의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런 테크닉들을 해낼 줄 안다라기보다는 저희 두 관계 캐릭터에 있어서 감정적 교감을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를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백제호스 작품은 이제 오디리, 오데트로 변장을 해서 왕자인 지그프리트를 속이고 유혹해서 왕자가 사랑의 맹세를 하게끔 만드는 바드대의 장면이에요.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오디를 연기하는 거에 되게 큰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관객분들은 백제호스 같은 클래식 작품들을 매일같이 접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저의 흑조를 선보여 드리는 것이 조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 왕자랑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교감을 할 거고 어떤 말을 왕자에게 전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방법적인 걸로 아니면 음악적인 걸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오빠랑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솔직히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많이 감사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모스크바라는 국제 콩쿨에 한국을 대표해 나갔는데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목표를 1등으로 잡고 나가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잘 따라와줘서 기분 좋습니다.
0: 저는 제가 느꼈던 이 발레라는 길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의 극을 보는 순간만큼은 오롯이 몰입하게 하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1: 저는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만 잘하는 발레리노가 아닌 그 어려운 테크닉 안에서도 그 감정과 스토리를 담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Bugglers is Key Story's movie today. About a new relationship in the second half of life, an escapist romance for the young at heart. It's been screened in many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ew director Kim Tae-hui brings his warm, affectionate eye. Veteran actors Jeong Ye-hwa and Ki Ju-bong bring their nuanced acting. Let's watch the movie The Bugglers. She's a woman who takes hold of the village leader's wife by the hair. Eun-ja has a gripe against the world. One day, she sees a strange van that is new to her village. It's messy and very lived in. Just then, the owner shows up.
1: So cute.
0: She's not at all bothered about having been caught looking inside.
2: 뭔데 너미 눈 앞에 차를 갖다 대는 거예요?
3: 아, 미안합니다.
0: The owner is a wanderer named Palbo.
3: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이라 집보다는 차 안이 편합니다.
2: 마?
3: 그럼 가보겠습니다.
0: Is it pity for a stranger? Eun-ja drops an invitation.
2: 근데 술 좀 하시는가? 내일 이장놈 생일이라 여기서 술판을 벌일 거인데 뭐 할 거 없어 와 보든가.
0: It's not about to get without giving back, and Eun-ja seems surprised. Actually, Eun-ja is the village loner. After her husband died, she has been relying on drink to pass the time.
4: 왜 또 간만에 드셔? 딴 놈만 할까 걱정돼요.
0: Still missing her late husband. One day.
4: 현숙이요?
0: Thinking the house empty, Palbo breaks in. Despite his struggle, he manages to run off. But oh goodness, he leaves his bag behind. Inside the bag, there's some petty cash and lots of framed pictures. Eun-ja checks the ID card and goes to find Palbo. She discovers the familiar van. When Palbo comes by, she hides in the van. After a long drive, the van stops at another crime scene. This time, she manages to catch him in the act.
3: 아이 좀 살살 좀 하시오.
4: 내 반지 어디 있어?
3: 아 웬 노망이 났는지는 몰라도 반지는 안 훔쳤어. 아니 이거 다 털어 보셔 어디?
4: 다 뒤져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는데.
0: Then. What? They've gotten drunk and fallen asleep in a stranger's house. Luckily, Palbo comes to his senses. They manage to get away.
3: 괜찮소?
0: Oh, this is a first for Eun-ja.
4: 어때요? 느껴지는가?
0: And she feels surprisingly alive.
4: 심장이 발딱발딱 뛰잖요.
0: Palbo makes an offer.
3: 나랑 같이 가겠소? 이게 크게 할 짓은 못해.
0: And so begins the couple's crime spree.
4: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겠구만.
3: 행복해 보이지 않소?
0: They're not after big bucks, but framed pictures and bits of cash.
3: 아.
0: Palbo snares a piggy bank, then Eun-ja shows him what she managed to take.
4: 이 돈을 찾는 데는 말이요, 감이 중요한 것이요. 너는 단순히 동업자가 아니라 귀인을 만난 것이오.
0: What? 은자 has a knack for stealing? But 팔보 is shocked at the amount.
3: 난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둑놈은 아니오. 금방 놓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
2: 내가 내 나이.
0: They bicker.
4: 돈은
3: 다시 나올 만한 것으로 바꿔왔소.
0: The two find ways to compromise and continue their journey on the road together.
3: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무서웠어. 일을 끝내고 나오려던 참에 안방에 있는 액자 하나를 보았어. 가족 사진인데 다들 웃고 있었지. 모든 게 무서웠던 그 순간에 그 사진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 이게 나에겐 부적이요. 행복 좀 가져다 주십사 하는.
0: Romantic thief 팔복 and snappish loner 은자. Will they continue to get along? An older couple's strange but rosy romance. It is the movie The Bugler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은자 is modeled on the director's grandmother.
1: 한가한 길에 마을에 이제 비닐하수에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담배도 태우시고 목소리도 막 서슴지 않게 하시고 소주도 병나발로 드시고 하시는 모습이 어린 저한테는 충격으로 나왔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이 있구나 그 기억이 내리에 되게 깊이 박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0: He put a lot into casting 은자. He felt actress 정혜화 would be right for the role.
1: 평소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되게 날쌔고 그런 동시에 뭔가 조금은 키치하고 귀여운 면모도 있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어떤 분이 계실까 이렇게 딱 찾던 중에 정혜화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Actress 정혜화 says she felt drawn to the unique character.
5: 배우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은자는 해보지 못했던 역이기도 하고 저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저를 꺼낼 수도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그리고 설렘이 있는 작품이어서 꼭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0: Actor 기주봉 expressed 팔복's sense of romance and freedom.
3: 배우 칼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는 상태인데 머리도 내가 길렀고 수염도 길렀고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왜 그러냐면 감독이 또 보는 캐릭터가 있을 테니까 근데 머리도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두고
0: The framed pictures he steals are symbols of loneliness and longing.
1: 시골집 가면은 가족 사진 액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가비로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오진 않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고 팔복도 사실 가족이 없잖아요. 돈을 위해서 이렇게 것들을 하지만 그런 가족 사진을 보고 좀 위안을 얻는 것 같았어요.
0: The movie says hearts don't grow cold because of old age.
5: 제 나이층의 분들이 훨씬 더 공감하시면서 볼 것 같은 느낌?
3: 나이 들어서 낭만 찾겠다고 차에다 하시고 또는 인생의 통로처럼 아기들도 찾을 수 있는 작품이 되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은자 and 팔복's adventures together. It is the movie The Buglers. The character key story highlights in The Buglers is
2: 야박하기 못이야 막혀 돈밖에 모르는 젊은 것이 아주 마을을 잡아먹었어
0: 은자, a woman who alienates others with her words and attitude. Through her meeting with 팔복, she regains a sense of freedom and connection.
4: 심장이 발딱발딱 뛰잖여
0: Recognized theater actress 정혜화 took on the role. She expresses a complicated mix of emotions, loneliness masked with brusqueness, a new excitement. She has great chemistry with 기주봉, who plays 팔복.
1: 손을 안 그냥 카메라 앞에 놓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연기를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Enjoy these veteran actors excel at their craft. a unique road movie romance. It is the movie The Burglars.

셰익스피어가 너무나 천재적인 작가라서 한 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고, 그래서 제목도 셰익스피스고 이 셰익스피어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작품이에요.

0: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1: 하! 노예라니! 자, 페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2: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3: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2: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1: 네?
2: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4: 런던 변두리 이름 없는 화원 수많은 꽃꽃이 자라는 곳.
5: 화원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자의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글을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숨어서라도 우리의 꿈과 어떠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루는 공간? 그 전에 제가 집에서 가출하기 전에는 책장과 책장 사이가 저의 안식처였다면 화원은 또 다른 저의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6: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0: 그린은 재능이 없는 게 가장 큰 결핍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잣집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같이 작가를 꿈꿔도 작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은 로렌한테 있단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재능이 없다는 건 좀 불행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로렌과 다르게 그린은 재능이 없는 게 그 부잣집에서의 유일한 결핍이지 않을까요?
1: 아버지.
2: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2: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1: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2: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1: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2: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기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1: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2: 뭐?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1: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2: 나? 난 아들이잖아.
3: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했지만 어떤 시대상으로 이게 허용되지 않는? 지금도 사실은 어떠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울분이 있는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받는 거,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 그게 이 셰익스피어 자체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 같고, 이 화원 안에 사람들이, 그린도 포함해서 로자도, 페이지도, 리건도, 그리고 저도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제일 큰 꿈이자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0: 셰익스피어 시대 때도 사실은 극작가와 배우가 거의 공동 창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적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고 저희가 상상 사실은 로렌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말로써 이야기를 스토리텔러로 해준 로자가 있고 그거를 실행해주는 배우 리건이 있고 그리고 소네트를 써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들이 함께 글을 써가는 창작 집단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작을 하는 지금 형태도 저희는 사실 극단처럼 창작 집단으로 작가님, 뭐 연출님, 작곡가님 다 모여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셰익스피어의 조각들인 것 같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아,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1: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2: 자!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1: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1: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는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이 마지막에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를 깨닫는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힐링을 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0: 저는 온앤오프이션
1: 와요시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0: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0: 근데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1: 특히 효진이 형.
0: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0: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0: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1: 맞아요. 바로 이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0: 그래서.
1: 라고 했죠. 예.
0: 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0: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0: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1: 아,
0: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0: 네.
1: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할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저희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1: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뭐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남자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드시는데요?
2: 저는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될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그럼
0: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응 갑니다. 반응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한시 하더라고요.
0: 태양 방법.
2: 지금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저 와피.
1: 그리고 필수입니다.
2: 와. 그만하세요. 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1: 알았어, 알았어.
0: 아, 네. 나쁘지 않은데.
1: 괜찮았어,
0: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어? 네.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2: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 어,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표지여가지고.
0: 아, 보세요.
4: 오!
0: 진짜?
4: 잘한다.
0: 이거 뭐야?
4: 너 연출, 너 연출.
0: 아, 진짜로.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2: 어? 진짜입니다.
1: 퍼스트 리얼 상황?
0: 아, 그렇죠.
1: 오.
0: 어, 저도. 아,
2: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뭐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용. 아,
2: 네. 그게 악차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아, 너무나 편해 보이기도 하고.
2: 너무나 감사하게도.
1: 사실 네. 거예요?
2: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1: 안좋네요.
2: 아, 죄송합니다.
1: 예. 제가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2: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2: 누구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오네노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많이 봤어요.
2: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1: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뭐야?
1: 감독님 땡겨.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아, 동생 계정.
3: 아니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2: 구독한 모습 막 보여주면
1: 떨립니다.
0: 그러니까
2: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 돼 있네요.
2: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0: 만족.
2: 와,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맨즈뷰티니까 또 이제 또 맨즈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아,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2: 그쵸.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2: 그치요. 어? 어? 잠시만.
0: 저, 아, 네.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2: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네.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또 이제 뷰티의 또 KBT를 또 위해서는 또 해야 되도록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5: 아, 네네.
0: 아, 아 감사합니다.
2: 오,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아, 하겠습니다.
0: 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2: 혹시 어디...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5: 어,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2: 이야! 오! 안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0: 오! 오,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5: 아, 아닙니다. 아,
2: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맨즈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5: 아, 네. 좋아해요.
0: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2: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2: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5: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5: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5: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아 선 아 선크림 주세요.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5: 각까지 쓰고 있는데.
2: 네. 네.
5: 어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0: 네. 네.
5: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0: 네.
5: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비비.
0: 비비.
5: 아, 비비.
0: 비비. 예.
5: 그 덱스님이
2: 아 오브제.
5: 아 네 오브제 아, 쓰고 맛있어.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5: 네.
2: 물세안 안 좋다고.
0: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얘기는...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2: 아,
0: 바꿨어요. 예. 어.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어.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5: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2: 오, 오 있어요.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5: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0: 아.
5: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5: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0: 네.
5: 착 감기는 느낌이 잘 드는 것 같습니다.
2: 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어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5: 네.
2: 파이팅
5: 네.
2: 합시다. 네,
0: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5: 네.
0: 하죠.
5: 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앉아있어요.
5: 네.
0: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2: 그러니까.
0: 여름인가?
2: 자, 안녕하세요.
0: 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네. 가능하세요?
6: 아,
2: 네네. 오!
0: 아,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6: 아, 저는 28살이고,
0: 네.
6: 성수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아, 오! 어,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4: 여기가 직장.
0: 야, 직장 아마 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2: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네. 맨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맨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네.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4: 그 립 관련된 거.
0: 어, 립 어떤 거? 어,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4: 브레이라고.
2: 브레이.
4: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2: K뷰티겠죠?
4: 네, K뷰티.
2: 오, 브레이. 오.
4: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2: 리나우. 좋은 점.
4: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오.
2: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4: 어,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2: 바르셨네요, 뭐 지금.
4: 어, 네. 간단하게 좋습니다.
0: 이쁘다. 어,
4: 네.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2: 오. 미닉 제품이요?
4: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2: 내추럴한
4: 거로서. 네.
0: 내추럴.
4: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2: 그냥 발림성도 어. 좋고 자연스럽고.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네, 별점이나
4: 순위나 이런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아,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오.
2: 결국엔 맨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4: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은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0: 아, 아 좋네요. 뭐 있나?
2: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만 팝업인데.
0: 뭐야, 이 K...
2: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0: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2: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오.
2: 우와! 향이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2: 한국의 색을 K뷰티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0: 그러니까.
6: 색감도.
2: 이게 그거잖아요.
4: 병풍.
2: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0: 아. 어? 이거 뭐야?
2: 한국 그. 어. 향수인가봐요.
7: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 안녕하세요.
7: 네,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로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7시간.
0: 오, 7시간이요?
7: 오!
0: 오! 오, 되게.
2: 워리어 저랑 잘 어울리네요.
7: 감사합니다.
2: 네.
0: 어? 좀 좋아요.
2: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0: 낙이냐고.
2: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2: 우와. 펫 이너 뷰티도 있어요.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2: 스콕.
8: 일단 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이르셔가지고
2: 마음껏 푸시고
8: 10초 후에 2위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2: 아, 진짜요? 오.
0: 오케이.
8: 기대됐나요?
0: 네, 좋습니다.
8: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2: 아, 잠시만요.
8: 아직.
2: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8: 4, 3, 2,
0: 1. 이게 뭐야?
8: 거기까지. 좋습니다.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0: 예?
8: 이것도 패디팁.
0: 이게 뭔 일이래?
2: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왔네. 뭔가 있었는데?
0: 이 시스템이. No.
2: 오. 할 말이 없네요.
0: 네, 네 좋습니다.
8: 감사합니다.
2: 가져가는 거예요?
8: 어, 그럼요.
0: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2: 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0: 나 저 같은 경우에는
2: 야, 괜찮다.
0: 어, 나쁘지 않다.
2: 또 와이어스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0: 네, 송아지 눈.
2: 잘 어울리겠네.
0: 예. 야.
2: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0: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2: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2: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6: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9: 와우.
6: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9: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6: 맞아요.
9: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6: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리얼하게. 자,
6: 첫 번째 리뷰템.
9: 짜잔.
6: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9: 와우.
6: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9: 맞죠.
6: 뭐였어요?
9: 남자는
6: 그쵸?
9: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응 간다.
6: 이야.
9: 이야.
6: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9: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6: 그렇죠.
9: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6: 그렇죠.
9: 뭔 말이에요?
6: 그럴 줄 알았습니다.
9: 네.
6: 자외선 차단제에는
9: 네.
6: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9: 네.
6: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9: 오.
6: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9: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6: 맞아요.
9: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6: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9: 아 그럼요.
6: 자 개봉해주세요.
9: 네 이 정도 발라도 될까요?
6: 네 그만.
9: 아 그만.
6: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9: 오 완전 물인데요?
6: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9: 아 미안해요.
6: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9: 오.
6: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9: 와.
6: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9: 네.
6: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9: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6: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9: 네.
6: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9: 아 그럼요.
6: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9: 그 테스트?
6: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9: 아,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6: 사이언스 완전.
9: 예.
6: 짜라란.
9: 짜라란. 사이언스.
6: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9: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6: 요, 요. 괜히 뭐 붙을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9: 네.
6: 자 뿌릴게요.
9: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6: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9: 리얼.
6: 원, 투, 쓰리.
9: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6: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요.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9: 과학 테스트 끝. 우린
6: 깔끔했어.
9: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 오 좋네요. 저 만족스럽습니다.
9: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6: 맞아요,
9: 제품이지
6: 맞아요.
9: 않을까 싶습니다.
6: 아 너무 좋습니다.
9: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6: 네. 그래서 이거 챙기세요.
9: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6: 다음은 이제
9: 네.
6: 색조로 가봅시다.
9: 아우.
6: 짜란.
9: 짜란.
6: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9: 맞습니다.
6: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9: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6: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9: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6: 그렇죠.
9: 더 드러나는
6: 꾸안꾸.
9: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6: 치트키?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9: 맞아요.
6: 자신감이 넘칩니다.
9: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6: 그쵸,
9: 솔직히
6: 그쵸,
9: 말하면. 그쵸.
6: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9: 네.
6: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9: 네.
6: 오, 저 이렇게 펌프형입니다.
9: 네.
6: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9: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유, 리뷰를 위해서
6: 아 뭘 더 합니까?
9: 저
6: 야
9: 오
6: 괜찮다.
9: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6: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9: 네.
6: 제가 느꼈을 때는
9: 네.
6: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9: 맞아요
6: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9: 아

0: 왕.
1: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아, 불러봐야 그래.
2: 한번
3: 하나, 둘, 셋.
2: 오! 진짜야. 한번 불렀잖아요.
0: 야,
2: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3: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3: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3: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네. 아리랑 카드. 네.
3: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괜찮은데?
3: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3: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3: 네.
1: 그럼 뭡니까?
3: 입줄?
1: 입줄이 뭐야?
3: 입줄?
1: 색조 네. 한 스푼 가야죠.
3: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1: 맞습니다.
3: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3: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이브 씬 글로우 틴트.
3: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3: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3: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의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3: 네.
1: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3: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요. 24시간이.
1: 그쵸.
3: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3: 형 입술로예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3: 제 입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 볼펜 같이 생겼어.
3: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1: 오.
2: 와요.
1: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3: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3: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3: 네. 오.
1: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3: 이제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1: 와, 어,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3: 어,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1: 안 지워졌어요.
3: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1: 네,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1: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네.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3: 네.
1: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3: 네.
1: 나다가
3: 네.
1: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3: 네.
1: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3: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1: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3: 네.
1: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3: 맞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3: 네.
1: 24시간 유지되면은
3: 오?
1: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3: 없어요.
1: 어, 맛 없어요.
3: 맛
1: 있으면 없어요. 좀 곤란하거든요.
3: 네, 맛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1: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3: 어디 갔냐?
1: 주머니 가져왔다.
3: 아,
1: 너가
3: 아,
1: 절.
3: 아.
1: 이거 챙기세요.
3: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절도했잖아, 너가.
3: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1: 자, 각자 원팩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3: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1: 아, 그러세요.
3: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1: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3: 오?
1: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3: 왜죠?
1: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갈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3: 그쵸, 그쵸, 그쵸.
1: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3: 네네.
1: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어, 괜찮은 제품이다.
3: 오.
1: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3: 맞습니다.
1: 생각해서 어,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3: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자, 가겠습니다.
3: 네.
1: 이제 착착착이야.
3: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1: 아, 나는 바로 이제

0: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1: 맞지요.
0: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1: 뭔데요?
0: 말해줄 수 없죠.
1: 어.
0: 무슨데?
1: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0: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잘했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0: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끝났어 나도. 오 진짜 나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인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걸어주세요. The right page.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싱.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것 같잖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1: 그거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발효해. 뭐야?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밌게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옥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발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세 발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공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잔조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2: Left foot press.
0: 네. 이게 맛있다.
2: 네, 벌써.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직관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소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이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이쪽 마을 사람들이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큰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색은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자연유산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0: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3: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4: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 has monitored the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5: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0: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1: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1: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0: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렇게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 이대 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onbyu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3: 제가 이대명가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4: 지금 사장님 제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러 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onbyu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0: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1: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1: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0: 무조건입니다.
1: 예, 약속하겠습니다.
0: 네.
1: 예. 이대명가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가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72년 된 장인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5: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6: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맹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5: 도한 청명주 and 백스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명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스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7: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명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5: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8: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강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8: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nsidering the

0: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1: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2: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y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y,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y is located in Suntam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비가열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 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0: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른 커피 제품입니다.
1: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2: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입니다.
1: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2: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임 라이브에 초청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음 들려드린 두 곡이 귀에 잘 맞으셨나요?
1: 네!
0: 다행이고요. 또 제가 오늘 아임 라이브에 예? 잠시만요. 오케이. 아임 라이브에 나오면서 이제 또 특별 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했던 셔츠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되게 잘생겼고 노래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두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약간 소리 질러도 되는 바이브인가요, 여기? 셔츠 위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살이 너무 빠졌어. 얄밉게.
2: 안녕하세요.
0: 인사해.
2: 안녕하세요. 저 음악하고 있는 셔츠라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요. 라이브를 몇 번 안 해봤던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주 그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멘트가 좀 구렸네요. 다음 바로 가시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잘하죠 노래.
2: 감사합니다.
0: 뭐 할 말 없으세요?
2: 방금 곡은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 이제 저희 크루의 한이 형 노래인데 저희가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으그투합을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 여러분.
0: 네, 그래. 이어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캄캄해라는 노래고요. 좀 귀염 뽕짝.
2: 네, 좀 바운스 탈 수 있는 노래니까 여러분 손 들어줄 수 있나요 혹시? 들어주면서 이렇게
0: 지금부터 네. 들면 힘드니까 네, 지금부터 좀 이따가 신호를 드릴게요.
2: Yes sir.
0: Let's go.

0: 감사합니다.
1: 이제 셔츠는 들어갈 거고요. 고생해준 셔츠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감사합니다. 남은 찬이 형 공연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
1: 안녕.
0: 안녕.
1: 사실은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무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무릎 부상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 해주시는 밴드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드럼의 정주석,

건반의 김예종. 아 너무 좋다. 베이스의 차이환. 와 깔끔하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의 강민준. 오케이. 마지막 곡이구나. 마지막 곡으로 차가워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거 맞죠? 아, 안 떨렸는데 갑자기 확 떨리네. 가볼게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저는 오늘 이 통영을 또 안내해줄 효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누구? 조진쌤. 또 오늘 여행이 기대되는 이유는 또 저희 원년 멤버죠. 북향민 한복 디자이너 우리 권범 씨.
1: 오빠, 오빠가 여기 오고 싶다 했어?
0: 내가 오고 싶다는 거 아니고 경상도에 오고 싶다 했는데 네. 경상도에 가장 먼 곳으로 오자 그랬어.
1: 근데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0: 괜찮아?
1: 네, 완전 좋아요. 궁금이다
0: 언니 오빠들 찾던 또 너무 기쁜 소식이죠, 쪼.
1: 어떤 소식이요?
0: 저희가 시즌 1 때 네. 저희가 봤던 목소리로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비투비 서은광 씨!
2: 신세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봄이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 은광이와 함께
0: 녹인 전골. 와!
2: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0: 아니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1: 와.
2: 통영에 오니까 탁 트인 거 보세요.
0: 야.
2: 목이 탁 트입니다 그냥. 우리 다시 꿈을 꿔요 같이 따스한 햇살 아래.
0: 와. 딱 맞아, 딱 맞아.
2: 너무 좋다.
0: 딱 맞아 지금이라고.
2: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멤버는 이렇게 세 명인가요?
0: 아니죠.
1: 아 진짜요?
0: 저희는 항상 네 명의 또 멤버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국경을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넘나드는 분이에요. 김치 귀신!
2: 와, 김치 귀신!
0: 일명 김치 귀신 유튜버 마이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온 최초 외국인 미스 춘향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미스 춘향! 와, 미스 오빠 방자시잖아요.
0: 제가 방자. 춘향, 미스 춘향?
3: 맞아요.
0: 또 방자 역할을 또 아이고야.
1: 근데 진짜 파스텔 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전통 한복이 이제 오방색이랑 오간색으로 나뉘는데 이런 파스텔 톤은 현대에서 만들어진 한복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3: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 제가 또 한복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0: 한국의 북유럽.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0: 아니, 뭐,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3: 그냥 한국에 미쳐 살았어요.
0: 진짜요? 솔직히.
3: K-드라마, K-POP, K-영화, K-예능. 그냥 하루에 6시간씩 봤어요.
0: 진짜요?
3: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2: 와, 김치 귀신.
3: 맞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니까.
0: 김치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그렇죠.
2: 뭐지 싶은데 미스 춘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3: 맞아요 맞아요
0: 미스 춘향 현
3: 맞아요 현 근데 95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외국인
2: 진짜 한국에서
3: 한국에서 와. 95년
0: 야 여기 뒤에 보세요 와 우리 이수신 장군님
2: 멋있어요
0: 여기 또 통영에서 외세 침략을 다 막아내 주신 우리 이수신 장군님인데 이수신 장군님 혹시 배워요 북한에서는?
1: 북한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배우는데 그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이순신 장군님이랑 백성들이랑 같이 이제 그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세를 쳤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만 배워요.
0: 그렇게까지만?
1: 네. 왜냐하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을 내세우면 우상이 되니까 우상을 맡기 위해서 자기만 우상이 돼야 되니까.
0: 그렇구나.
2: 네. 마이 씨는 아세요 혹시?
3: 이순신 그 장군 모르면 단조비죠 솔직히 단조비죠 뭐 모르는 사람인 모습
1: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2: 이걸 알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1: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쵸.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0: 봄이 많이 한다. 명량 몇 번이나 본 거야?
1: 두 번 봤어요.
0: 두 번 봤어.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은
2: 네.
0: 야 이게 지금
2: 뭐야 이거?
0: 여기가 이게 전투를 했던 이게 하나하나 이게 있나 봐요 여기가.
2: 그렇죠. 사실 여기가 보시면 한산도 대첩 했던 여기거든요.
0: 여기?
2: 네.
0: 여기가 한산도 대첩
2: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여기 현이 보이죠?
0: 아 여기가 우리가 여기. 와. 그럼 진짜 여기서 싸운 거구나.
2: 그렇죠.
3: 아이고, 와. 아이돌인데 역사를 잘 아시네요.
2: 아, 당연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0: 혹시 근데 여러분들 하깃진 알아요?
2: 아이,
0: 아, 이건 DVD 아니에요? DVD.
4: 아유, 당연히 알죠.
0: 하깃진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4: 그렇죠. 오늘 뭔가 이순신 장군님의 발자취를 뭔가 따라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오늘.
0: 오늘 그런 여행이에요?
5: 오늘의 통영 여행의 주제가 네. 전쟁과 평화입니다. 아.
0: 그럼 이제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4: 어 너무 좋네요.
0: 아 또 구호 오랜만에 또
4: 아 그때 막 이거
0: 아, 우리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하고 있어.
4: 그대로.
0: 자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떠나볼까요?
1: 국경을 넘고 경계도 넘고
4: 한계를 넘는
0: 넘어온 김에
6: 전국일치
0: 갑시다. 너만 와볼래
7: 파도 위를 달려 전국일주 와 여기가 어디인지?
8: 멋있는데?
7: 아 3도 수군 통제형 어? 여기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계셨던 어?
0: 야 우와
1: 근데? 대박
4: 오 웅장해
7: 우와 진짜
1: 대박이다
7: 와 뭔가 이게 딱 이 아우라가 또 장난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1: 아 저 아이고 아, 하나는 못 따라 들어요
7: 아니 근데 여기가 한자로 이게 적혀 있는데 한자에 좀 난 약하고 마이 씨 이거 알아요 글자
1: 모르죠
7: 아예 모르죠
1: 한글만 어느 정도
7: 근데 아까 올라올 때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긴 했는데 세병관 맞나요 감독님 와 여기가 세병관이군요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 사령 본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5: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선 통제령의 본영 관야 건물 그리고 이곳이 2002년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7: 2002년에?
4: 야, 여기가 위치가 지금 또 고도가 올라오면서 야 높다 했잖아요. 네. 약간 밑에가
7: 건물들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삼도 바다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쫙 그냥. 오,
5: 원래는 통영성에는 4개 문과 3포루 그리고 세병관을 비롯해서 100개 관할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다 훼손되고요. 지금은 통영성 일부랑 이 세병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7: 너무 아쉬워. 맨날 관할 같은 게 없어져 맨날.
4: 맞아요.
7: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그러면?
4: 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7: 오, 이게 들어가도 된대요, 이게. 와, 진짜 넓다, 근데.
4: 야
7: 장난 아니야. 와, 미쳤다. 네?
1: 여기가 이제 장군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진두지 하시지 않았을까요?
7: 아, 여기 앉아서? 아, 여기가 되게 뭔가 되게 우리도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4: 너무 좋다.
7: 너무 웅장하다, 웅장해. 야, 여기 오니까 저 바다 보인다.
4: 와, 제대로 보여. 와, 다르다. 여기서 보니까 또.
7: 와, 여기서 그러니까 쫙 보이는구나.
1: 해변.
4: 개인역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7: 그러니까요.
1: 야. 요즘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얼마일까. 좀 그런.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4: 이런 집.
7: 아, 집에 살고
4: 이런 위치에 집이.
7: 아, 부동산 시점에서 치면은 굉장히 좀 값이 나가는.
1: 부지가 커가지고.
9: 이순신 장군은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7: 오, 진짜요?
9: 네. 그 해전 중에 그 톱3. 네.
7: 혹시 어떤 해전이에요?
9: 그 한산도.
7: 한산대첩? 한산대첩이 그러면 저기 우리 보이는 저 바다 있잖아요.
9: 맞아요.
7: 저기서 싸운 거?
9: 여기서 싸운 거예요.
4: 와. 그곳이 여기입니다.
5: 우리 그거 시 아세요, 혹시?
7: 시?
5: 이순신 장군이 썼던
7: 뭐 달빛 뭐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4: 그거는 어디에나 나오는 그거 아니야? 어찌하오리까 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10: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적에 어디서 한 가락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끊는
4: 느낌 알겠다. 이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이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7: 맞아.
4: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 또 바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7: 아, 바다에서. 맞아, 너무 중요하지. 맞아.
4: 네,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그러네.

0: 기분이 어때?
1: 두근두근해.
0: 오늘 컨셉트?
1: 진심 전할래?
0: 자랑해볼까?
1: 최초의 부서.
0: 하고 싶은 말?
1: 함께 만들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경청단 단장 김효주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장관 직속 경청전담 조직입니다. 그동안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어떤 정책 프로세스에는 보다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는 정부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견인되어 온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세대와 좀 진영을 아울러서 보통의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프로세스에 담아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1관 2팀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1관, 그러니까 평화공존관에서는 그 관련된 제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참여팀에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팀에서는 이 미래형 어떤 정책 참여 수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평화경청 온 캠퍼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8개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무관심하다, 혹은 청년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청년들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삶, 청년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지점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통일 포스터 그리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북한을 접하고요. 통일을 접하고 그 이후에는 쭉 정보가 없는 겁니다.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고 청년이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으로 다들 때는 이제 혐오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개되고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과 정치의 영역인데요. 정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북한 문제라든지 통일 정책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달라져도 어떤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이 평화경총 온 캠퍼스와 같은 장들이 확장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년들의 삶이 진짜 힘들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해가는 이 과정이 결코 청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저희 통일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삶과 그것을 연결해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으로 녹아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ow would today's younger generation feel if they traveled to Pyongyang?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encountered on a journey through North Korea.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지원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저번 주에 함께했던 정재훈 작가님.
2: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김진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3: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정말 날씨가 무더워요.
3: 예, 더워요.
0: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2: 네, 저는 1박 2일로 호캉스.
0: 네, 근처에서 해결하셨군요.
2: 네, 근처에서요.
3: 저는 요즘 7번 국도에 관심이 많아서 예. 동해 쪽을 주로 파고 있습니다. 이번엔 속초. 뭐 늘 중요한 거는 휴식과 의미 부여가 함께 있어야.
0: 네. 네. 네. 여행하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저는 그 공간이 주는 느낌. 내가 거기 갔을 때 이 공간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느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디 갈 때는 내가 오늘 베트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베트남이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가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집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다트처럼 이렇게 탁 해서 걸리면 갑니다.
0: 아, 설마 그러면 다트 탁 던지셔서 북한 가셨던 거예요?
2: 그거는 아닌데.
4: 아니 그거 던져서 맞으면
0: 오늘의 주제는 장소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가는 여행입니다. 여기 여권이 있어요. 저희 출연자분의 여권인데 누구의 여권일까요? 제가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출국 도장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도장들이 막 찍혀져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김지원 교수님 여권인데 아 근데 저 궁금해요. 북한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나요?
2: 저는 그걸 좀 저도 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네. 자랑하려고 했는데 안 찍어주고 그냥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그 북한 영사관이 있으면 된대요.
0: 또 이 정재훈 작가님께서 선을 넘는 삶을 살고 네. 계셨더라고요. 처음에 바리스타도 하셨고요. 호텔에서 셰프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영어 강사로 네. 일하시고 또 여행 작가로도 하시고 근데 선을 넘다 넘다 어쩌다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가시게 되셨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2: 그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0: 네, 너 공작.
3: 공조
2: 말고
3: 공작.
2: 첩보 영화는 다 보는데 그날도 그냥 우연히 그냥 첩보 영화 새로 나왔어. 누나 이거 볼래? 남동생이. 제가 그렇게 수많은 첩보 영화 다 봤거든요. 뒤에 그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휴대폰으로 가지고 쳐봤죠. 네,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아예. 근데 영어로 구글로 해봤더니 너무 많은 여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0: 북한 여행.
2: 이번이 귀에 뭐 초저가 이거. 초저가 것도.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제 비자 신청하고 우와. 그냥 간 거예요. 정말.
0: 근데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순조로웠나요?
2: 그 다른 건 다 순조로운데 집에서 순조롭지 않았어요. 저희는 수트케이스가 바로 제 방에 있어요. 예. 언제 가도 집에서 몰려서 갔는데 이번엔 차마 평양은 말씀 못 드려서 가기 전날에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0: 그런데 교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비자 신청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5: 지금 북쪽 같은 경우는 남과의 관계들을 거의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입.
0: 그렇다면 정재훈 작가님이 가신 건 호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5: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2: 이제 북한 여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배낭 메고 뭐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5: 그렇죠.
2: 베이징에 있는 그런 영국 여행사랑 통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조심히 저한테 요거 하나를 자필로 좀 작성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왜냐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외국으로 간 사람이어서 영주권, 뭐 시민권을 받은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서명을 하고 이걸 다 뭐 어기면 엄벌에 처벌 받겠습니다 하고 제 서명하고.
0: 그렇구나.
2: 순탄하지 않죠.
0: 그러게요. 교수님도 북한에 방문해 보셨잖아요.
3: 예, 저도 관광 갔었죠, 관광. 네,
0: 그때 과정은 어땠나요?
3: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라 네. 그 2000년대 초반 이러다 보니까 그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그냥 현대아산 여행사 신청해서 가서 머물다 왔고 개성 관광도 네.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네.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가서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선주교 개성에 가면 선주교 있잖아요.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선주교 쪽으로 그 북한 안내원이 뭐 남조선 동무들은 여기 오시면 꼭 띕니다. 막 이래. 그래서 왜 이렇게 띕니까? 그랬더니 무슨 피를 찾습니다. 맨날 와서 피. 아,
0: 그 흔적이 혹시 남아있나 보려고.
3: 혈은, 혈은. 그 정몽주가 흘렸다는 거예요, 혈은. 일단 선주교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다리가. 네. 말 두 필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짧은 다리인데. 그래서 이게 혈흔입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뭐 요해 한 바로는 뭐 화강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산화하여 나타난 뭐 화학적 현상입니다.
0: 아, 혈흔이 아니라.
3: 그래서 뭘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하냐고. 네. 우리는 그걸 정몽주 피로 알고 있다. 아. 어? 그래서 팩트체크하러 온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선주교 그 해설하던 분한테 제가 경주에 와서 첨성대나 불국사 가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죠? 우리도 뛰죠? 그래서 왜 서로 뛰냐 그러면
0: 네. 궁금하고 신기하잖아.
3: 신기하잖아. 네. 평생 그걸 교과서에서 봤는데.
0: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그,

0: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끼리 역사 교류 여행을 하면 되게 좋겠다.
1: 네.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직접 보면 또 다르거든요.
2: 맞아요.
1: 직접 가보시니까 처음 딱 북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떠셨나요?
2: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북한에 갔던 분이 외국 분들이 꽤 많으셔서 한 다섯 분한테 메시지를 따로 보냈죠.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이렇게 찍으셨는데 정말 안전했는지 했더니 저한테 이제 다섯 분이 다 동시에 그러셨어요. 꼭 가보라고.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거다. 나중에 개방이 되면 이런 북한의 모습 볼 수 없으니까 가라. 생각을 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한 분들은 다 안 가보거나 못 가보셨고 가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가본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여서 그래도 여전히 첫 발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세관 똑같이 있어요, 공항. 저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김포공항보다 좀 작은데 거기는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일렬로 다 서요, 정말 공손히. 제가 여권을 내밀 때까지만 해도 저를 안 봐요. 그러니까는 공통적이에요. 뭐 안 봐요. 근데 보더니만 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정말 저는 그게 10초였는데 10년. 왜냐면 컴퓨터로 뭘 막 작성을 해요. 아, 할머니가 말한 게 이거구나. 잡으러 오라고. 아,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좀 사람면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탁 보고 제가 그때 그분을 얼굴을 쳐다봤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제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런 분을 자꾸 봐요.
1: 그래요?
2: 저한테 이제 아, 주소 바뀌었습니까? 아, 신주소를 모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구주소. 제가 엄마 주소 썼거든요.
1: 네네네.
2: 저희 주소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여행 잘하십시오. 이래서 그때부터 제 여행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1: 또 이 책에서만 보던 북한, 듣기만 하던 북한과 직접 그곳에서 생활을 좀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1: 달랐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본 북한의 모습은 당연히 단편적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제 저는 함경북도에 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할 기회도 있었어요.
1: 와, 그럼 거기에서 직접 먹고 자고 하셨네요.
2: 거기서 이제 정말 방에 들어갔는데 방 냄새가 저희 할머니 집 간 냄새예요. 잘 때 이제 이불을 딱 펴주는데 자꾸 누웠는데 저희 할머니 집인 줄 알았어요. 눈을 감는데 이불 냄새,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산다. 여긴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선을 넘어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1: 약간 한국 시골 같은 느낌.
2: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집하고 똑같아요. 자개상부터.
1: 혹시 거기서 밥 차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네.
1: 옷 차려주던가요?
2: 정말 그 온 국수입니다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국수예요. 따뜻한 잔치국수에 김치를 그냥 썰어서 주셨어요. 그 김치를 꺼내서 배추김치를 도마에다 이렇게 썰어주는데 저는요 북한을 가려고 얼마나 역경이 많았어요. 집에서도 한 소리 들었지만 비행기 중국까지 가서 한 7시간 걸려갔는데 우리나라 말 똑같이 쓰고 밥상에는 정말 매번 된장국이 나와요. 감자조림 주면서 특히 이거 그 먹습니까? 근데 감자조림 저 어제도 먹었던 거 똑같이 간 잡는 거
3: 식생활
2: 이것만 보고도 내가 다른 점을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저기 고향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2분 각이 나와요. 제가 뛰면 집에 갈 땐 제가 뛰어서 가겠습니다.
0: 아, 고려랑 호흡한다는 느낌 때문에 대성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숙녀사도 가보고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ラーメン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a make a hada and make a make a hand. Pyong pyong hada and pyong pyong hand.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mi. Yes, tadami. Tadami, tadami, tadami.
1: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2: 저는 온앤오프 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2: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2: 근데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쵸?
2: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1: 어떻게 효진이 형.
2: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2: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2: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다, 이랬잖아요.
1: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라고 했죠. 예.
2: 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2: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2: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렌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렌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렌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1: 아,
0: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네, 또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뭐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그러면 남자친구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넘치시는데요?
2: 저는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0: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하시 하더라고요.
0: 태양 방법.
2: 지금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태까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세요?
1: 부끄러워요.
0: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부끄러워가지고.
0: 부끄러워요. 오! 진짜?
2: 잘한다.
0: 이거 뭐야?
2: 노 연출.
0: 아, 진짜로?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해퍼스 리얼 상황?
0: 그렇죠.
2: 성공이에요.
0: 저도.
1: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
1: 이게 악차네요.
3: 되게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3: 사실 그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뷰를.
2: 그래요.
1: 죄송합니다.
2: 지금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온앤오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3: 지금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동생 계정
3: 언니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1: 구독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2: 구독
0: 인증 만족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렌즈 뷰티니까 또 이제 렌즈 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잠시만.
0: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또 케이블트를 또 위해서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가 불편해질 거라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우,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5: 아, 아닙니다. 아,
1: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아,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렌즈 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0: 좋아요?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아.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0: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0: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0: 아 선크림 아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트러블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0: 비비.
4: 아, 비비.
0: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아 이제 오브제 아, 쓰고 있습니다.
0: 진짜 핫하네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
0: 아니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바꿨어요.
0: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오, 있어요.
0: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0: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가고 하면서 보겠죠?
4: 네. 네.
1: 또 합시다. 네,
0: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0: 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1: 좋아요.
0: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안녕하세요.
0: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네네.
0: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6: 아,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거예요.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6: 여기가 직장.
0: 야, 직장 아마 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네. 렌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렌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6: 네.
0: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6: 그 립 관련된 거.
0: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6: 브레이라고.
1: 브레이.
6: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BT겠죠?
6: 네, KBT.
1: 브레이.
6: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6: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1: 좋네요.
0: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렌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6: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6: 네. 간단하게 제품입니다.
0: 이쁘다. 네.
6: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6: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한?
6: 네.
0: 내추럴.
6: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6: 네,
0: 별점이나
6: 순위나
0: 이런
6: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0: 그러니까
1: 결국에 렌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6: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 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0: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면 팝업인데.
0: 뭐야, 이게
1: K 뷰티가 써 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0: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를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거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오.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우와, 향이 너무 좋아.
5: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5: 그러니까
0: 색감도
1: 이게 그거잖아요.
6: 명품.
1: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5: 아, 어, 이거 뭐야?
1: 한국 그 화장실인가봐요.
7: 반갑습니다.
5: 네, 아, 안녕하세요.
7: 워리어라는 것이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로드 찬양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오, 자, 7시간이요.
5: 오, 7시간이요.
7: 오,
1: 오, 오, 되게 워리어랑 잘 어울리네요. 어,
7: 감사합니다.
1: 네.
5: 어? 좀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0: 낙이냐고.
1: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5: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와.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야.
5: 그러니까.
1: 쿡쿡쿡쿡쿡.
8: 일단 안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드리셨거든요.
1: 마음껏 푸시고
8: 10초 후에 2위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오.
5: 오케이.
8: 기대되셨나요?
5: 네, 좋습니다.
8: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8: 아직,
1: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8: 왜 이래, 이거. 4, 3, 2, 1.
5: 이게 뭐야?
8: 거기까지.
5: 좋습니다.
8: 상진이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5: 예?
8: 이것도 패디팁.
5: 이게 뭔 일이래?
1: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다 빠져나오네. 뭔가 있었는데.
5: 이 시스템이. No.
1: 오, 할 말이 없네요.
5: 네, 네 좋습니다.
8: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8: 그럼요, 그럼요.
5: 어, 가져가는 네.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 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5: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5: 어, 나쁘지 않다.
1: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5: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0: 예.
5: 야.
1: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5: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파워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5: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5: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5: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5: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리얼하게. 자,
1: 첫 번째 리뷰템.
5: 짜잔.
1: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5: 와우.
1: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5: 맞죠.
1: 뭐였어요?
5: 남자는
1: 그렇죠.
5: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1: 이야.
5: 이야.
1: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1: 그렇죠.
5: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1: 그렇죠.
5: 뭔 말이에요?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5: 네.
1: 자외선 차단제에는
5: 네.
1: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5: 네.
1: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5: 오.
1: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5: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1: 맞아요.
5: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1: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5: 아, 그럼요.
1: 자, 개봉해주세요.
5: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1: 네, 그만.
5: 아, 그만.
1: 선크림 치고 굉장히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5: 오, 완전 물인데요?
1: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5: 아, 미안해요.
1: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5: 오?
1: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백등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5: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1: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5: 아, 그럼요.
1: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5: 그 테스트는? 완전
1: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아,
5: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1: 사이언스, 완전. 네.
5: 짜라란. 사이언스.
1: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5: 제가 그대로 그다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1: 괜히 뭐 붙을 네.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네. 자, 뿌릴게요. 네.
5: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1: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5: 리얼
1: 투쓰리.
5: 오, 아니 이렇게 붙지 않아.
1: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5: 과학 테스트 끝. 우린
1: 깔끔했어.
5: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5: 제가 원래 선글라스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1: 맞아요,
5: 제품이지
1: 맞아요.
5: 않을까 싶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5: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이거 챙기세요.
5: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다음은 이제 네. 색조로 가봅시다.
5: 아우!
1: 짜란!
5: 짜란!
1: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5: 맞습니다.
1: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5: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1: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5: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1: 꾸안꾸.
5: 게 네,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1: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5: 맞아요.
1: 자신감이 넘칩니다.
5: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렇죠.
1: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네.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5: 네.
1: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5: 네.
1: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아니요.
5: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아, 리뷰를 위해서.
1: 제가 아, 뭘 덜 합니까?
5: 저...
1: 야, 오, 오, 오.
5: 오!
1: 괜찮다.
5: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1: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5: 네.
1: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5: 맞아요.
1: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5: 아,
1: 어, 네.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5: 네.
1: 근데 자연스럽게
5: 네.
1: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5: 스며들었어요.
1: 진짜 톤 보정이 살짝
5: 네.
1: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 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5: 맞아요.
1: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5: 네.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5: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1: 해요?
5: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 자
5: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 와. 완벽.
1: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5: 아,
1: 눌러봐야 돼.
5: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1: 됐어. 이렇게 하죠. 자 하나.
5: 할게요. 하나 둘 셋.
1: 오!
5: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1: 야.
5: 리얼 리뷰.
1: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5: 맞아요.
1: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5: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5: 어,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1: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5: 네.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1: 어, 맞아,
5: 제품들
1: 맞아.
5: 많이 없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1: 어, 괜찮은데?
5: 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어.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5: 네.
1: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5: 네.
1: 그럼 뭡니까?
5: 입줄?
1: 입줄이 뭐야?
5: 입줄?
1: 색조 한 스푼 가야죠.
5: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1: 맞습니다.
5: 맞습니다.
1: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5: 아, 맞아요.
1: 바로 브레이트 신 글로우 틴트.
5: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 한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5: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1: 맞아요, 맞아요.
5: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또 이 틴트에 지금 보면 하루 종일
5: 네.
1: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5: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 24시간이
1: 그쵸.
5: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5: 형 입술로예요?
1: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딥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5: 딥술로?
1: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볼펜 같이 생겼어.
5: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오.
1: 와요.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5: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1: 무향입니다.
5: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1: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5: 네.
1: 오.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거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5: 근데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1: 와, 이거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5: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1: 안 지워졌어요.
5: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1: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네.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요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어? 괜찮은데? 오,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네. 나다가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네.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5: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1: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네.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5: 맞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네. 24시간 유지되면은 오?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5: 없어요.
1: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네.
5: 맛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1: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5: 어디 갔냐?
1: 주머니 가져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5: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1: 절도했잖아, 너가.
5: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1: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5: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1: 아, 그러세요.
5: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1: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 오?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5: 왜죠?
1: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5: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네.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오.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5: 맞습니다.
1: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5: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자, 가겠습니다.
5: 네.
1: 이제 착착착이야.
5: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1: 아,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걸 하는 거지.
5: 맞지요.
1: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5: 뭔데요?
1: 말해줄 수 없죠. 멋있는데?
5: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1: 단순한 게 아니라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잘했는데?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끝났어 난. 오 진짜 나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1: 오케이.
0: 만나는 동안.
1: 네.
0: 저는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줄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팔로우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 싱. 아 나 만족합니다. 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거 같잖아. 작품이잖아. 아휴 빨리 하자.
1: 그걸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바로에 뭐야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밌게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
1: 예,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이게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이거.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 X.
3: 내 거야. 내 거라고.

0: 동해 있다. 오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덕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1: 오. Yeah.
2: 다음.
0: 파미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미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미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제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 기념물이다.
2: 파미앙.
1: 아, 이름.
0: 파미앙.
1: 아, 이게 문제네.
0: 정답은 오.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3: 그렇게. 아.
2: It's fast, right? It's fast.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은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하! 아, 진짜
4: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 정답 X.
2: 아!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 are going?
1: Gyeongju.
2: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3: capital
2: of Silla.
3: Silla.
2: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who is King Munmu?
2: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2: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은사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 감은산 올라가시면 이 우리나라의 삼층 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감은사.
5: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7: 감은사라는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5: 자, 이쪽 탑 쪽으로 가자.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8: This looks very old, right?
7: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 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0: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1: 이 동해 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0: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Kame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1: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0: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Kame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1: 여기가 신라의 동해 바다예요.
2: 근데 동해 신기한 게 다 달라요. 우리 울진, 네. 독도, 울릉도 다 다른데
3: 갈 때마다
2: 다 다른 매력이
4: 갈 때마다 달라요.
1: 자, 네, 이곳이 우리 문무 대왕릉입니다.
0: The royal tomb of King Munmu is in the East Sea, 200 meters apart from the shore. Natural rocks and sluice paths in four directions are made so the seawater can enter the tomb.
5: 이 동해 이 쪽에 네. 뭐 다른 그게 피해본 일이
1: 그 수중등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적어졌대요.
6: 문무왕의 영을 본 사람 혹시 있나요?
1: 아, 본 사람 있어요.
6: 본 사람 있어요?
1: 네, 본 사람 있어요. 그 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인 신문왕.
0: 2 years after the passing of King Munmu. King Shinmun received a report which said a small island out in the East Sea is floating towards the Kamensa Temple. He personally went and saw a turtleback-shaped island with bamboo trees growing on it. King Shinmun went to the island and saw that King Munmu has changed into a dragon and instructed him to take a bamboo flute. King Shinmun blew on the bamboo flute called Manpa Sikjeok every time something disastrous happened.
7: Even after his death, he wanted to become a dragon and protect the whole East Sea and the whole country. So that is something which came to my heart.
0: King Munmu is the sole king in the world to ask to be buried at sea. We can sense his desires, his wish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its people, even after his death.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could sense strong significance of the love King Munmu had for his country.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를 언제 파괴해서 우리 땅?
1: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6: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adaeng 가면 못 다반차. 미역도 해오고 톳도 해오고 다반차. 그런 다반차 내놓는 거 나가 간대로 가면은.
2: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l,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1: 제주도 미역은 좀 쫄깃쫄깃하고 쌈 싸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3: 어떤 데 가도 식당에 가도 없어, 이 반찬은.
2: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l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1: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도 11월 26일. 어, 3대 모녀. 감동이네요, 세 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좀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4: 네. 진짜 못 들은 거라 이거.
2: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a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l. On the Korean peninsula, spring comes earliest in Jeju-do Island. Spring from the Haenyeol begins with Haesinje, a ritual for the sea gods.
5: 잠수굿은 제일 중요해요, 제주도 해녀 분들한테. 바다에는 그 태약 하나 의지해서 그 바다에 가서 물질하고 내려갈 때는 저승이고 올라올 때는 이승이라고 하거든요. 내 목숨을 바다에 놓아서 해야 되니까 점수고수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2: In a few days, Kim Young-ni village will hold Haesinje.
6: 야, 이게 역할집 있는들은 계속이나 잡나? 반찬도 아니야.
2: Over 40 Haenyeol get ready to go out to the sea.
7: 약들은 다 먹었죠? 안 먹은 사람은 없고요. 자, 흔들어 숨기자는 매일은 준비 운동이오다야.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 언제나에 해신제 돌아오면 이렇게 물질해요. 해녀들이 바다에 물에 들면 사고 나지 말라고 다 죄를 지내요.
10: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와야죠. 이제 올리고 먹고.
2: It is said that nearly 18,000 gods live in Jeju. Every year, Kim Young-ni village holds Haesinje for the Dragon King of the Sea to